0: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1: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0: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식으로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경찰이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만에 마무리하면서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길이 18cm의 흉기를 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지난해 3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토 보고서에 범행에 쓰인 길이 18cm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축소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검사가 참고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검사가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에 쓰일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 피습 사건이 테러로 판단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본 겁니다. 김 전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커터칼로 적은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등을 참고하다 혼동해 잘못 적은 거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장윤계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놨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5: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환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7: 윤호중 행안부 장관입니다.
6: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5: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0: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에 마무리됩니다. 윤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애 기자입니다.
1: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2: 이종섭 당시 주
1: 의혹들에 대해서
2: 호주
1: 오늘
2: 대사입니다.
1: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2: 정민영 최상병 특별검사 봅니다.
4: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3: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규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닮은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준혁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5: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은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 구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3자 대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 1, 2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단순 홍보 목적이나 대가성 미입증 논리를 오 시장 사건엔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어 대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6: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6: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5: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이 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2,552.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1%

0: 내린 7,533.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7% 내린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13.69%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행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과 위험의 균형을 더잘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연 2.5%에서 2.75%로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8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다며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에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4: 라디오 청취율 조사.
3: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4: 02.
3: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4: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3: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월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 하늘만 흐려서 짧지만 오늘 하루 연휴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충청 지역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목포에서도 조금 전 비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충청까지 정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총 30km 정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도 24km 정도 막히고 있고요. 강촌에서 춘천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모현터널에서 운학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동곤지암 나들목에서 흥천이표 구간 가장 밀리는데요. 16km 정체인데 이후로는 원활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서하남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구간 각각 답답합니다. 총 30km 정도 밀리고 문막휴게소에서 원주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 쪽은 강릉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좋은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죠.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휴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연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고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팝송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뒀어요. 추억 속에 있는 노래, 내가 좋아했던 그 노래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려요.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네, 많은 가수들이 또 불렀지만 원곡이 주는 특별함이 있죠. 로버타 블랙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띄워드렸습니다. 올드팝이에요. 1973년에 나왔으니까 60년이 된 건가요? 60년이 넘었네요. 예, 그런 노래고 참 이 노래 그리고 워낙 인기가 많았던 그 곡들이 주는 힘은 늘 뭐 생각하지만 늘 특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한 50년? 40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100년이 될 텐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7080? 아마 올드팝이라 그러고 또 오래된 가요라고 하면 70년대 정도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7080 그리고 조금 이제 가면 이제 90 뭐 이렇게 될 텐데 벌써 2026년이거든요. 100년을 살아야 그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예, 7080의 추억이 있는 분들 오래 사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올드팝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들 많이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신청곡 있는 분들 샵 0945로 보내주시면서요. 어떤 추억들이 함께 있는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으로 영어 공부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다방 같은 데서 신청곡 적어서 DJ들한테 현장에 있는 DJ들한테 신청곡 보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예전엔 데이트도 거기서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월 17일 재원절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또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구독했습니다라고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홍보를 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 참 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죠. 아마 오늘 법정 공휴일로 된지 몰랐던 분들은 8시 혹은 9시만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파민이 솟는 요즘 증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기도 한데 여튼 장 열리나 하고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부동산, 증시 정말 뭐 전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어서요. 물가도 체감되고 참 여러 이슈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YTN 라디오가 그래서 YTN 경제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신설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뭐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매일 3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많이 다각도로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유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YTN 경제 라디오만 들으셔도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보셔도 세상이 굴러가는 그 흐름들을 잘 알 수 있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인증샷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616님께서는 다시 찾은 제헌절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뭐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지정되어서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헌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하는 뉴스앤뮤직 3일 연속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설레네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남겨주신 얘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해서 뉴스 앤 뮤직 쭉 이어지고요. 여러분 일상에 편안한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이슈들, 뉴스들도 조금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죠. YTN 라디오 채널만 고정해 두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살바토레 아다모의 톰브라 네주, 우리말로 하면 눈이 내리네, 그리고 크리스탈 가일의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까지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SNS에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한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리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경축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 대여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을 방문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축원과 동지적 인사의 사의를 표했고 시 주석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당정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건 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3500님, 택시기사입니다. 휴일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길은 밀리지는 않지만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서 놀란 적이 많습니다. 깜빡이 좀 미리 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이게 또 차가 많을 때는 깜빡이를 아무래도 좀 더 켜고 들어갈 텐데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있든 없든 내 시야에 안 보일 뿐 언제 어디서 다른 차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나 뭐 우리가 늘 그 교통법규들은 보이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준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이라 조용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놀러가는 손님들이 우리 3500님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9877님, 주말에 밭으로 열무 뽑으러 갑니다. 더운 여름에는 열무김치 하나만 있어도 입맛 살리는데 최고지요. 친정엄마께서 열무김치 담가주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문자만 보는데도 뭔가 이렇게 침이 막 나오는 게 확실히 요즘 이제 워낙 덥다 보니까 열무김치 생각나는 때인 것 같아요. 열무김치를 저도 최근에 어머니께서 본가 가서 이렇게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냥 뭐 밥에 올려 먹어도 좋고요. 요즘에 그런 비빔면 같은 거 간단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비빔면 하나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탁 올려 먹으면 그게 또 여름 별미입니다. 뭐 여기저기 넣어서 먹어도 그리고 혹은 뭐 단독으로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예. 우리 9877님도 오늘 잘 뽑아서 또 잘 무쳐서 담가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두 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신청곡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잉글랜드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될 이 금지 조치는 상점 판매, 자동 판매기 판매, 온라인 판매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대상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리터에 150mg이 넘는 제품입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서 매일 이런 음료를 마시는 아동이 약 10만 명에 이르며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수면 장애,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10시부터는 앞서서 뉴스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도 있고요. 오늘 또 제헌절이다 보니 행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YTN 라디오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렐레디, 엔지 베이비, 그리고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두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10시 20분.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행사 내용 전해드려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충청 이남 지역에 내리는 비도 적은 양은 아닌데요. 오늘 밤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에 250mm 이상 내리면서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경북 북부와 수도권에도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예산 수덕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20km 넘는 정체 보이는 곳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구간 혼잡합니다. 이후 문막휴게소에서 원주까지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 정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도 비슷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 주변 정체 늘었고요. 작업 구간도 많아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은 지금도 계속 미국과 대화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0: 반면 이란은 자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 조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중간선거 관련 내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전쟁 관련 발언도 나올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학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며칠 전부터 예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내용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4: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11월 초 치러질 중간선거에
5: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4: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란전의 전황을 격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란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것이에요.
2: 예.
4: 그러니까 이 확전이죠. 일종의 확전이 불가피했던 측면을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분명히 강조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본인의 정책들, 국내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은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20년 대선이 불법 선거였다라고 또 강조를 할 것 같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선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2: 예, 예. 자, 지금 현장 화면이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는데요. 해안 지역의 물결도 높아지면서 물가 접근 삼가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요. 강하고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배수구나 하수도가 역류할 위험도 있어서 수로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20km 넘는 정체 보이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드립니다. 11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은 5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는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에서 대전 3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News, Music, News and Music. 누군가는 여행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며 여유를 즐기고 있을 시간. 10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오늘 제헌절 법정 공휴일을 맞아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팝 위주로 선곡을 많이 해뒀습니다. 앞서서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또 신청곡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가시죠.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큐레큐.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

0: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네, 10시 뉴스 앤 뮤직 더스티 스프링필드 노래와 함께 출발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올드팝 중에서도 우리 귀에 익숙하고 좋은 노래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앞선 시간에서 뭐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이 나온 지 발매일로부터 100년이 됐을 때에도 계속 우리 귀에 들리겠느냐. 지금 한 50년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과연 더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냐 이런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8616님께서는 100년이 200년이 지나도 아마 계속 흐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명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찾아듣게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00년, 200년 우리 오래오래 살아서 꼭 확인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월드컵 결승전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다고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네요. 지금 이제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죠. 그 누가 이겨도 정말 또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메시 선수 팬분들은 아르헨티나를 응원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스페인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뭐 야말 같은 선수들 응원하는 분들은 스페인의 우승을 기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월드컵을 볼 때 그냥 보는 것도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뭔가를 걸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1차전 경기를 동료들과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그때 같이 이렇게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경기 보는 맛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 뭐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축구팬들의 축제가 이제 딱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3, 4위전 결승전. 이런 대회를 또 보려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4년 뒤에는 우리 대표팀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7월 17일이고 제헌절입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빨간 날이 돼서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헌절 경축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들려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현장 연결할 예정도 있으니까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요.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 그리고 이글스의 Take It to the Limit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곧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군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단연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구축한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란 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베네수엘라를 타격했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거뒀고 현재 베네수엘라와 협력해서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을 방문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축언과 동지적 인사의 사의를 표했고 시 주석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당정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건 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북중 두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매캐한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쯤 뉴욕의 대기질 지수는 230을 넘어 매우 나쁨 수준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공공도서관과 소방서, 경찰서에 고성능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에게 오늘이 이번 사태 중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서서 또 현장 연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꽤 폭넓고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뭐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내놨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몇 시간 또 뒤가 되겠죠. 관련 보고서를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주요 외신들 그리고 국내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내용이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팩트체크 부분도 아마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뭐 들어오는 대로 주요 뉴스들 전해드릴 내용이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앤뮤직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는 올드팝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 또 사연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펜터스의 I Need to Be in Love 그리고 The Buzz의 턴턴턴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네, 노래 띄워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용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용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TS 등 컴백 효과로 올 상반기 K-POP 음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3,8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수출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일본,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은 세 곡 준비했어요. 브렌달리, I'm Sorry, 헬렌 레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아메리카의 I Need You 전해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북과 경북, 전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60mm가량 되고요. 제주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일찍 귀가하시고 문단속 잘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강 주변에서만 3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산과 여의도, 강남인데요. 이제 정체 구간이 더 뚜렷해져서 여유 시간 갖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밀리고 강동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영덕 방향 강구 3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재헌절인 오늘 이른바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과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식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3: 한 여성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예로 들어가시죠. 네. 지금도 본인 행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PN 최승훈입니다.
1: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꾸짖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선관위 8급 경력직 입사와 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7: 제공된 특혜는 직접 기재하신 건가요?
6: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김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사무차장 재임 시절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입사 이후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를 특혜 제공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낙태죄 폐지 후 7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약물 유통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도 이대로 두는 건 방치라며 급제동을 걸었는데 의료계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 개국

0: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 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대체 입법은 7년째 없고 식약처도 해당 약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한 알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몰래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여간 3,189건에 달합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유통은 지난 2024년 116건에서 1년 뒤 3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방치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1: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2: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0: 정부는 일단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판단해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3: 권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2: 사항과 또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행 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작정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6: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0: YTN 라이노입니다.
1: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2: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순환 근무제의 구체적인 윤곽은 나왔을까요?
3: 네, 경찰이 전국 순환 인사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주기는 미정입니다.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감급이어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차이를 둘지 등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은 같은 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본격적인 논의는 경찰이 출범을 예고한 수사 쇄신 TF에서 이뤄질 전망인데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검찰의 경우 일반 검사는 2년, 차 부장 검사 등 간부급은 1년 단위 인사와 연속 근무 제한을 원칙으로 지역 간 순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 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경찰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 어제 후속 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 초과 상관을 태우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한 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 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안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5: 무리한 수사.
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4: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오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0: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2: 이종섭 당시 주 호주 대사입니다.
1: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2: 정민영 최상병 특별검사 봅니다.
4: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3: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규입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남 서해안에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었는데요. 전남 광양과 순천으로 확대됐고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서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9.7도, 대구 32.2도, 광주 28.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도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작대교부터 밀리고요.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매송나들목에서 정체 보입니다.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성남요금소에서 서하남까지 10km 정도 정체고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에서 여주휴게소까지 2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구간도 혼잡하고요. 문막휴게소에서 새말 구간 가장 많이 밀리는데 30km 가까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에서 봉평터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7월 17일 재현절입니다. 좋은 음악 그리고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 이어가고요. 앞선 시간 때에는 추억의 그리고 올드팝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요 중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곡들 준비해봤습니다. 댄스곡, 발라드곡 함께 준비했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요즘 날씨와 관련해서 좀 덥다 보니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 띄워드릴게요. 듀스 여름 안에서.

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보면요. 비가 오거나 엄청 덥거나 그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정말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브리핑을 핸드폰을 통해서 듣거나 혹은 직접 찾아보거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세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덥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의 반복이다 보니까 뭐늘 여름마다 그렇긴 하지만요. 그리고 늘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지나가는 때이긴 하지만 그 시점 한가운데 있을 때는 늘 불편함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견디자고요. 예, 금방 또 지나가겠죠. 지금 7월 중순이니까 뭐 길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달 정도? 예면 또 금방 좀더 나아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다리는 분이 많은 그런 가을 날씨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물론 가을 날씨는 아주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7월 17일 법정 공휴일 18년 만에 찾아온 이 제헌절 연휴를 맞아서 바다로 떠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도 띄워드렸지만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죠. 유피의 바다 이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스의 지금 이대로까지 이렇게 두곡 이어갈 텐데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요. 저는 여름 되면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 귀도 마음도 시원해지더라고요 하는 곡이 있다면 신청곡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SNS에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8주년 제헌절에 기려야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라는 정신이라면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조 의장이 최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헌절은 야당을 위한 최후 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합의로 이뤄져야 할 원구성을 일방 통보하는 등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 의지도 없고 투표지 사태 특검 도입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곧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군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단연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구축한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란 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8616님께서 이번 시간 노래들 너무 좋다고 시원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또 3025님도 여름 날씨 듬뿍 담긴 노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라고 오예 오예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 되면 늘 이 듣게 되는 시즌송들이 있죠. 지금은 좀 과거의 추억 속의 시즌송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들 통해서 2010년대 이후로 나왔던 시즌송들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에 탁탁 감기는 그런 후크송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뭐 팥빙수,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예, 생각나는 곡들. 신청곡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해드리니까요. 샵 0945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먼저 띄워드리고요. 또 앱 통해서 신청해 주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신청곡까지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청곡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초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끝에 이들의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안건을 최고위원회보다 의사결정 구조 상위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방사포 보관 정비시설을 다수 건설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성시 남쪽 한강 이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이 약 52m의 건축물 21개 동이 소규모 북한군 기지 곳곳에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민간 위성사진 분석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위치와 설계 등을 토대로 이들 건물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방사포 보관 정비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위성 사진에서 방사포 등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도 끝곡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디바의 I Will Get Your Love. 릴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12시 뉴스앤트롯 시간부터는 YTN 라디오에 또 통통 튀는 신입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현웅이었습니다.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야간에 강한 비가 쏟아져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고요. 이외 수도권과 전북 북서부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2인 휴게소 용성 1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방향은 차량터널 부근에서 많이 밀립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공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굵직한 정체 구간이 세 곳 있는데요. 모두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일에서 서종까지 정체고 강촌에서 춘천 분기점 구간도 혼잡합니다. 동홍천에서 내촌 구간 22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에서 봉평터널 구간 14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재현절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면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3: 미국 언론들은 유권자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기록이고 부정선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대국민 연설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란 관련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군요.
4: 네, 25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이란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첫 임기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언급은 했습니다. 이란에서 곧 승리할 거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 이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그 성과를 곧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은 돌아왔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다만 예고한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면서 연설 대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썼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지난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다시 폈는데요.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불법 투표용지 제작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4: 네, 파일에는 미국 유권자의 인적 사항과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위협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정보에 대한 기밀 해제와 공개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전 정부 세력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면서 정보 은폐에 관여한 인물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고 부정선거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의 선거 개입 주장을 다시 꺼낸 이유가 뭘까요?
4: 네,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3일까지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해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당시 27%와 비교하면 급락한 수준입니다. 또 응답자의 43%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각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대국민 연설에 나선 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내세워서 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국민 연설의 또 다른 핵심

0: 핵심은 이 공화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유권자 아이디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투표를 할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시민권 증명도 해야 합니다. 또군 복무나 여행 등을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온 거라면서 트럼프가 선거를 훔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생활비를 낮추고 행정부 혼란을 해소하고 부패 척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0: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중국 개입 의혹 제기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미군은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했습니다.
3: 이란은 발전소 등을 타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동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내일 밤도 다음 날 밤도 계속 공격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군은 엿새째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5: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6: We'll have 이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이란을 패배시킬 겁니다.
4: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 등 곳곳에서 연쇄 폭발음이 일어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북부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잇따라 들려 미군이 공습 범위를 내륙 깊숙이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동부 이란 샤르 공항과 철도 환승역, 교량도 미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발전소 타격에 강경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홍해까지 마비되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다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이란은 지금도 계속 미국과 대화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4: 반면 이란은 자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 조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이 이란을 엿새째 공습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란 항구 봉쇄를 재개한 시점을 전후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수가 하루 21척에서 13척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14일과 15일 통과 선박 수가 이같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미 동부 시간 14일 오후 4시부터 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최근 해협을 통과한 선박 대부분은 이란 측이 지정한 이란 영해내 항로를 따랐지만 미군의 해상 봉쇄 재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약화되고 석유 판매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출마 자격이 논란이었는데 우선 최고위에서 출마 허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서 10차 개헌 추진을 제안했죠.
7: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부 요인과 각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는데요. 1위에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안부터 선관위 개혁 등을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안에 담자고 설명했는데요. 당장의 여야 합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원구성 협상 평행선 속에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막판에 정점식 원내대표만 대승적인 차원

0: 위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됐는데 최고위에서 허용 방침을 정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갑작스레 전해진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8.17 전당대회 후보 마감을 하루 앞두고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규 4호인 당직 선출 규정을 보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있는데 출마 등 권리행사 시행 6개월 전까지 입당을 해야 하고 또 1년 안에 6회 이상 당비를 내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당대표에 나서는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복당했고 최고위원에 나서는 김 전 부원장은 복역 당시 계좌 동결 문제로 당비 납입이 제한됐던 건데요.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표결 끝에 후보 자격에 예외를 두는 안건을 당무위에 올리기로 하면서 결국 문제는 일단락 난 상황입니다. 즉 두 당사자의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결정에 앞서 두 당사자는 검찰 탄압 탓에 생긴 일을 자격 미달로 왜 보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후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예외를 준 건 과도한 혜택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헌전인 오늘 SNS에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모두에게 일깨웠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언제로 잡혔습니까?
3: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지휘라인으로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박경정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특수수사단은 어젯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해왔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만약 박경정이 만약 다음 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경찰관을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30대도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에 열린다고요?
4: 네, 경찰은 잠실 개표소에서 지난달 체육단체 진입을 마지막까지 막았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0: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화요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법원과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됩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렀다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한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역시 A씨와 같은 날인 오는 21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개표소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죠.
0: 네, 지난 2일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와 지난달 말 경찰관에게 팀을 뱉은 40대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달 개표소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도 최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 99건과 관련해 2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2: YTN i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충청과 경남에는 최대 60mm가량 장맛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에 많게는 50mm,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 중심으로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사행선의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강일부터 서종나들목까지는 20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서종나들목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춘천에서 내촌 나들목까지 44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월 17일 재현절입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엔트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 흐르는 생방송 뉴스엔트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첫 곡 윤수현의 영마차 살롱 띄워드립니다.

0: 닥터 캡슐 천.
1: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KT는 이제

0: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센터로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첫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평일과 주말 목소리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8920번님, 와우, 꽃 아나운서 박채연님 또 만나니 진짜 진짜 반갑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7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꼭 받아주세요. YTN 라디오 뉴스앤트로 즐겨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두 곡 연달아서 준비했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와이파이 그리고 나율의 2+1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곡 홍진영의 사랑의 와이파이, 나율의 2+1이었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다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지만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받들어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며 국민의힘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78주년 제헌절에 기려야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라는 정신이라면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조 의장이 최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헌절은 야당을 위한 최후 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합의로 이뤄져야 할 원구성을 일방 통보하는 등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 의지도 없고 투표지 사태 특검 도입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과 함께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요,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 명을 정확히 써서 문자나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파란 수국님, 그리고 커피몰씨 11번님,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네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3025번님, 안녕하세요 박채연 아나운서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노래 아주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3025번님,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신나는 곡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전유진의 멍해, 정미애의 인생길 듣고 올게요.

두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제주 대한상의 학예 포럼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주가가 갑자기 10배씩 오른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며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한다며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을 적응시킬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이 지난 한 달간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16종에 모두 7조 3,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3조 4천여억 원이 들어왔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조 5천여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 측에 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A씨가 학교 측에 1억 9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 뉴스 엔트로 잘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번 시간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9849번님, 진시몬의 둠바둠바 신청합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다음은요, 진시몬의 둠바둠바, 강진의 마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 엔트로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서해상의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경남 일대에는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경북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하늘이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1차로 내에서 차량 4대 간의 추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화재에 진압 작업하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어려워서 진압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미리 대관령 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이전 횡성 나들목에서 둔내 나들목까지는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지금 봉평 탄월까지는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잠시 그쳤던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2: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3: 네, 오늘 새벽에 한때 충남 보령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면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청과 영호남 곳곳에 좁은 면적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강한 장맛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서너 시가 넘어서 남부에 비가 내리겠지만 그리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낮 동안은 무더위가 이어져서 서울 32도, 강릉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지만 폭염 경보 수준은 아닙니다. 전국의 폭염 특보는 제주와 전남, 광양, 순천을 제외하고는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3: 네,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서 중부에 폭우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정체 전선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차올라 넘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집니다. 하지만 비구름 때는 남쪽으로 다소 내려가면서 강원도와 충청, 경북, 전북까지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가장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인데다 여행이나 캠핑을 많이 떠난 연휴인 만큼 피해 우려 큽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나 산 속에서의 야영 계획 접는 게 좋겠습니다. 하천이 넘쳐 저지대는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차량은 미리 높은 곳에 주차해두고 지하 공간이나 지하차도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역류할 것에 대비해 청소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권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2: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4: 네,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난 호우로 충청권이 큰 피해를 봤는데 또 집중호우가 예상돼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지난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장소입니다. 당시 하천물이 인근 빈야로수에 밀려들면서 재배하던 작물이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현재 하천물은 모두 빠졌지만 하천병과 농경지 주변에서는 굴착기를 위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는 당시 밀려든 진흙과 농기계 농자재가 뒤엉켜 있어 농민들이 내부 정리는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토마토 농가에서는 물에 잠겼던 줄기와 열매가 썩거나 물러지면서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피해 작물을 걷어내고 다시

0: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야지만 땅이 여전히 지러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2: 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1: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많이 봤죠.
0: 충북 농협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0헥타르를 넘었고 청주에서만 78헥타르가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은 상태여서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면 농경지가 다시 침수되거나 하천이 벌람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하천과 농수로 저지대에는 접근하지 말고 대피 안내가 내려지면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3: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강원 대관령 4터널 안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실시간 CC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4터널 강릉 방향 밖으로 검은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가 난 후에 불이 났고 현재 인명피해는 파악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관령 4터널 안에서 큰 불이나 소방 2단계가 발령됐고 현재 인명피해는 확인 중입니다. 차량 출입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체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나들목 부근입니다. 왼쪽을 보면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서울 방향은 현재 흐름이 원활합니다. 낮 12시 반 기준 경부선 부산 방향 전체적으로 68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상황 보겠습니다. 오른쪽 목포 방향 도로가 차량으로 꽉 막혀 답답합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선도 낮 12시 반 기준 전체적으로 20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 특히 서평택 분기점부터 10km 구간이 가장 혼잡합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에도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주 분기점 강릉 방향을 보면 조금 전까지는 차량으로 매우 붐비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0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1km가 가장 밀리고 있습니다.
3: 네,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얼마나 될까요?
4: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575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3만 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 대가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낮 1시 사이에 정점에 달했고 저녁 6시에서 7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가장 붐볐다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 틈틈이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3: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조롱과 모욕 등을 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시위 현장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을 가로막고 얼굴에 대고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SNS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온 결과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경정은 지난달 17일 송파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공모집행방해 혐의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순환 근무.

0: 에 대해선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경찰이 출범을 예고한 수사쇄신 TF에서 이뤄질 전망인데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검찰의 경우 일반 검사는 2년, 차 부장 검사 등 간부급은 1년 단위 인사와 연속 근무 제한을 원칙으로 지역 간 순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 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경찰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어제 후속 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삼간을 태우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한 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 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안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빈틈을 메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부터 아동학대까지 사건 은폐를 막아낸 구체적인 수사 기록들을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단순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 역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안 수사로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거나 묻힐 뻔했던 사건을 밝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울산에 사는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건데,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안 수사로 누나와 남동생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약 2년 만입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은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던 건설사. 이 같은 횡포에 내집 마련의 꿈을 꿨던 3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4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원룸 등을 전전해야 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보안수사를 통해 8년치 회계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5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사건 역시 검찰의 보안 수사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보안 수사를 통해 공범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검찰의 보안 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법조계도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검경 간
1: 곽재관
3: 상호
1: 울산지방
3: 견제와
1: 변호사
3: 협력 구조가
1: 회장입니다.
3: 무너져서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7: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광양과 춘천,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서울과 수원 32도, 목포와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충청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에 많게는 50mm,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먼저 오늘 오전 11시 58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4터널 1차로 내에서 차량 4대 간의 추돌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응 2단계를 발용해서 화재 진압작업하고 있는데요. 소방터널이 터널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진압이 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관령 4터널 진출입이 모두 전면 통제돼 있고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 분기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미리 대관령 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이전 횡성 나들목에서 둔내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동둥대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까지는 현재 14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시 뉴스센터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생방송 뉴스 앤 뮤직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무더위 날려버릴 시원하고 또 신나는 음악,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첫 곡, 나태주의 힘내라 대한민국 듣고 올게요.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한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YTN 라디오가 7월 6일자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도 신설됐는데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조태현의 생생경제, 굿머니 굿라이프. 이 모두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에서 스트리밍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제 뉴스, 시장 이야기, 또 생활 속 재테크까지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세곡 준비했는데요. 장민호의 좋은 시절, 양지은의 사는 맛, 진미령의 미운 사랑까지 듣고 올게요.

네, 계속해서 1시 뉴스앤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곧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군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단연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구축한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란 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비행이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이후 첫 발사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 하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을 시도하던 발사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초 남기고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는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 엔진 두 개를 교체할 예정이라며 가장 유력한 발사 시점은 4주 초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528번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음악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쭉 함께 해주세요. 또 4203번님, 오늘도 뉴스앤트롯 일편단심 잘 듣고 있어요. 폭염에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아, 제 마음도 다 따뜻해지는 문자네요. 4203번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무더위 시원한 노래로 함께 날려볼까요? 세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군의 유턴하지 마, 김양의 흥부자, 진해성의 찰랑찰랑까지 듣고 올게요.

네,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집게차에 올라가 청소를 하던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차량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집게차를 조종하던 직원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경기 용인시 폐기물 재활용업체 야적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크레인 집게차 뒤쪽 발판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 집게차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찐사랑 웅바라기님, 또 모카크림님, 신입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지난 주말에 첫 인사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님들 환영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끝곡 두 곡 준비했는데요. 추가열의 호강,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강릉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의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경남 일대에는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한낮에 좀 하늘이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권 북부에도 250mm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극한 호우에 도로가 침수될 수 있어 저지대나 지하철에 접근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광명역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고 광명역에서 지금 목감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54km 안팎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 나들목을 지나 서해대교까지는 모두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내부 화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 진화를 했다. 어떤 상황으로 좀 보이십니까?
2: 네, 결국은 이제 소방대원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짙은 연기로 인해서 가시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소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결국 도보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0: 합니다.
2: 황은구
0: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입니다.
2: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처럼 뭐 진압이라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를 피해서 탈출하는 이 피난 동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진압 작전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 네, 사고 경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먼저 사중 추돌이 발생을 했고 사고 발생 뒤에 SUV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량에 탄 16명은 모두 대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터널 중간쯤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대피를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대피하게 될 때 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2: 네, 지금 이제 터널 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후속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연기 발생으로 인해서 터널 안에서의 가시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견을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노견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고가 난 이제 대관령 4터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제대로 된 노견이 있는 그런 터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 때도 양쪽에 있는 비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에 있는 유사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비상 등, 비상구 표시를 보면서 탈출을 해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중간중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일종의 리퓨지 에어리어 같은 이런 피난구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난구들을 통해서 예컨대 이제 인접 터널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좀 자세를 낮추고 이런 노견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이런 방법을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소방은 사고 직후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운전자 대피가 이루어졌다 해도 연기의 다른 위험 때문일까요? 대응 2단계는 어떤 때 좀 이루어지나요?
2: 네, 실제로 해당 터널에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짙은 연기가 계속 차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완전히 연기를 이제 빼내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재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한 후에 해당 사고 차량들을 이제 빨리 견인을 해서 터널 밖으로 일단 빼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터널 안에 남아 있는 이런 연기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 네, 지금까지 대관령 화재에 관련해서 함흥구 을지대 교수님과 한번 구체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의무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SNS에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K-민주주의를 세계 모범으로 널리 확산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재연절을 맞아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당대회에 나서는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출마 자격이 논란이었는데 최고위에서 출마 허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연절을 맞아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죠.
4: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부 요인과 각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부터 선관위 개혁 등을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안에 담자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개헌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구성 등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어젯밤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제헌절은 껍데기가 아닌 토론, 합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또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일 위해 꺼내든 개헌카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받들어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죠.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됐는데요. 최고위에서 방침이 정해졌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갑작스레 전해진 소식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8.17 전당대회 후보 마감을 하루 앞두고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규 4호인 당직 선출 규정을 보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있는데 출마 등 권리 행사 시행 6개월 전까지 입당을 해야 하고 1년 안에 6회 이상 당비를 내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당대표에 나서는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복당을 했고 최고위원에 나서는 김 전 부원장은 복역 당시에 계좌 동결 문제로 당비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표결 끝에 후보 자격에 예외를 두는 안건을 당무위에 올리기로 하면서 결국에 문제는 일단락 난 상황입니다. 즉 두 당사자의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결정에 앞서 두 당사자는 검찰 탄압 탓에 생긴 일을 자격 미달로 두느냐 반발했는데 이후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예외를 준 건 과도한 혜택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오른 3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부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경제,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고환율, 부동산 정책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2%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응답을 보면 구체적으로 61%가 경찰의 견제를 위해 유지해야 된다고 봤고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보다 살짝 많았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0: 했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현 기자, 순환근무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1: 네, 경찰이 순환 인사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 대상과 주기는 미정입니다.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감급이어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차이를 둘지 등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은 같은 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0: 경우에도 정기 인사를 통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하는 지역 간 순환 인사를 운영합니다. 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 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 네, 어제 후속 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상관을 태우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 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안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3: 경찰관을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30대도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개표소에서 불법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1일에 열리는군요.
4: 네, 경찰은 잠실 개표소에서 지난달 체육단체 진입을 마지막까지 막았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화요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법원과 선관위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됩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한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역시 A씨와 같은 날인 오는 21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개표소에서 한 달 넘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불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죠?
4: 네, 지난 2일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와 지난달 말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달 개표소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도 최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 99건과 관련해 2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5: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체 질문제 등의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충청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에 많게는 50mm,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현재 대응 2단계로 계속해서 진압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4터널 진입이 전면 통제되어 있는데요. 미리 대관령 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란한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도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화도 나들목 갓길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천안 분기점에서 청주 나들목까지는 29km 긴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전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3km 구간과 입장 나들목에서 천안까지는 14km 구간 차간격이 다시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2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가요, K-POP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생방송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은요. K-POP 2세대 레전드 그룹이죠. 카라의 프리티걸이 리센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네, 리센드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현재 시간 2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은 향기님, 안녕하세요. 아점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들어요. 휴일이라 해도 우리 식구들은 다들 일을 갔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자유로우니 참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뉴스 앤 뮤직으로 채워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어떻게 나고 계신지 나눠주셔도 좋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많이 나눠주세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QWER의 고민 중독, 트와이스의 Yes or Yes 띄워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 QWER의 고민 중독, 트와이스의 Yes or Yes였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2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보미 전 강진구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인정하자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청년 박지현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는 거냐며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들이 온갖 청년 정책을 내놓아놓고 청년들이 가장 혐오하는 불공정의 끝판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양도구육,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2022년 민주당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만들면서 왜 복당하려 하느냐는 장동혁 대표 발언에 대해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 연명해보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국회 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자신의 행적은 분단위로 남아있다며 뭐라고 말하든 간에 대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라리 창당하라는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선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며 민주당을 보면 보수 재건만 되면 보수 정치가 이길 것이다. 정치 공학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알파랑님,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셨네요.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정보 이용료 5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다음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신나는 음악들인데요. 아이브의 레벨 하트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의 춤 듣고 올게요.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됩니다. 소득 하위 고령층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이 올해 하반기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 70%가 똑같이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경우도 받는다는 문제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고령층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정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조건을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때로 규정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정희 7284번님, 무더위가 기승부리는 요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한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지치는 때에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친절한 행동 하나가 또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정희 7284번님의 일상에 또 저희 뉴스 앤 뮤직이 그런 힘을 드리는 또 방송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나는 곡 세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다비치의 화이트, 또 에스파의 슈퍼노바, 화사의 소큐트 듣고 오고요. 저는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전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 경남 일대에는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퇴교 나들목 4차로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퇴교 나들목에서 구리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64km 안팎입니다. 이전 장수 나들목에서 중동까지 5km 구간과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다시 5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폼 미쳤다.
5: 미쳤다.
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7: 미쳤다. 우와. 우와.
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경찰 수사 역량 제고,
0: 유재성 경찰청장
2: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0: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순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도 강화를 검토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 지휘라인의 무능이자 판단 실패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 경찰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 정재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심신미약을 노린 꼼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히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4: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5: 남원호 피해자
4: 편의점에서
5: 유가족 측
4: 나가면서
5: 법률
4: 빨대까지
5: 대리인입니다.
4: 챙겨서 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마을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객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 후첫 연휴를 맞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오전 11시 10분부터 차량 진입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제헌절 연휴를 맞아 대교로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진입 구간뿐만 아니라 섬 내부 도로망까지 혼잡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테러 자작극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경찰 수사는 이제 정전 후보 아버지 회사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6: 마스크를 쓴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선거 테러 자작극을 경찰에 시인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대답은 피합니다.
7: 개혁신당에 조사받는 사실 알리신 적 있으십니까?
8: 성실히
9: 정의안 전
8: 수사와 재판을
9: 개혁신당
8: 해드리겠습니다.
7: 사퇴
9: 부산시장
7: 왜안
9: 후보입니다.
7: 하셨나요?
6: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 가득 컵에 맞은 것처럼 꾸미며 자작극을 벌인 정전 후보와 공범 헬스

0: 트레이너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전 후보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금융 거래를 살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나 배후 세력 여부 등은 이제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1: 범행 누가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음료컷 던지자고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2: 범행 대가 약속 따간 게 있습니까?
0: 경찰이 자작극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정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그룹을 겨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과 병원 산하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서 여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3: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 여성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예로가 들어가시죠. 본인도 본인 행위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5: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오늘 SNS에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다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지만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면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와 함께 12.3 계엄 해제는 세계 헌정사의

0: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2: 입장막법 폐기하라!
1: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4: 장동혁 국민의힘
3: 행동들에 비추어
4: 대표입니다.
3: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5: 짧은 시간에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여러분들도 침착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1: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6: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1: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끝에 이들의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안건을 최고위원회보다 의사결정구조 상위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송영길, 김용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정북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밀렸던 당비를 낼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처리하지 않더니 지금 와서 예외 규정을 달라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이 모 최고위원에게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발언도 했다면서 육선 당의 최고 어른인 만큼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명직 박규환, 박지원 최고위원도 오늘이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됐다면서 당원들이 더 나은 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7: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8: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던 유시민 작가 발언엔 말을 아낀 대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의 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9: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11: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4: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4: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12: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냐라는.
9: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잔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 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3: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4: 박지원 민주당
13: 저도
4: 의원입니다.
13: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9: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0: 정조준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0: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보안수사권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5: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2: YTN 뉴스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강양과 지금 춘천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수원 32도, 목포와 광주는 31도로 후텁지근합니다. 한편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충청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에는 많게는 50mm,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처리 작업으로 대관령 4터널 전면이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관령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퇴계원 나들목 4차로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퇴계원 나들목에서 구리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64km 안팎입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함양나들목 갓길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안녕하세요. 3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주말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3시는요, 팝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미카의 Love Today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6일에 YTN 라디오가 개편이 됐죠.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 채널도 신설됐는데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조태연의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 이 세 개 모두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에서 스트리밍 하니까요.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제 뉴스, 시장 이야기, 생활 속 재테크까지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영건 실버 팍스의 심플 이마지네이션까지 듣고 올게요.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해리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영건 실버박스의 심플 이매지네이션이었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4대에는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터널 내부에서 다량의 연기가 퍼졌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압 대원들이 터널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화재 진압과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고 사고 여파로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 평화대교가 개통 후 첫 연휴를 맞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차량 진입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신도 평화대교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 연휴를 맞아 대교로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진입 구간뿐만 아니라 섬 내부 도로망까지 혼잡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 문자 계속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요, 저스틴 비버의 데이시스, 피트 요제프의 컬러 띄워드립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저스틴 비버의 Daisies, 피트 요제프의 컬러였습니다. 현재 시각 3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희초 사건 발생 3주기를 앞두고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신고 고발 고소의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서희초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새긴다며 선생님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잊지 않고 바꾸겠다면서 서울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헌신이 존중받는 추모와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도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지휘 라인으로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산체스의 이벤젤린, 코난 그레이의 메모리즈, 앤더스 팬의 앤더슨 팩의 Make It Better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4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 하늘은 흐린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강릉과 광주 31도로 습도가 높아 무덥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연휴 동안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호남, 경남 일대에 최대 60mm, 대구와 경북에는 최고 5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권 북부에도 250mm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극한 호우에 도로가 침수될 수 있어서 저지대나 지하철 접근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종 나들목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에서는 지금 하도 분기점까지 5km 구간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에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는 12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인근 터널 내부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현재는 화재 진압을 마치고 현장을 수습하느라 강릉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1: 예, 시커먼 연기가 터널 밖으로 내뿜던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은 터널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불길은 모두 잡혔고 강릉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정오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20km 지점 대관령 4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사고 여파로 차량에 불이 난 건데요.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16명은 모두 대피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터널 내부에 화재로 연기가 가득 들어차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화재 진압에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곧바로 현장 통제전 가동에 나섰고 10분 뒤 2단계로 상향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의 1차 수색 결과 사고 차량 외 터널 내부에 고립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강릉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면서 터널 진입 전 대관령 IC에서 국도로 우회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분들에게 구간 진입 전 최신 교통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수습 이후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와 사고 경위,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9: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정체는 저녁부터 완전히 풀릴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12: 네, 실시간 CC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 부근입니다. 왼쪽 도로를 보면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경부선 부산 방향은 37km 구간, 서울 방향은 18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상황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왼쪽 목포 방향 도로에는 차량이 빽빽했습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천천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서해안선도 오후 3시 반 기준 전체적으로 15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도 여전히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기 용인 마성터널 부근을 보면 인천으로 넘어오려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40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9: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얼마나 됩니까?
12: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575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3만 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 대가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낮 1시 사이에 정점에 달했고 저녁 6시에서 7시쯤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가장 붐볐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 틈틈이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9: 잠시 그쳤던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10: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일요일까지 최대 3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정 기자,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비가 시작되는 건가요?
13: 네, 현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산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강한 장맛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서 중부에 폭우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과 저기압 만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넘치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인데요.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 이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지만 구름대가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강원도 충청, 전북 경북까지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 등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가장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큽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역시 커지는 만큼 물가나 산 속에서의 야영 계획이 있다면 아예 접는 게 좋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0: 역류할 것에 대비해서 청소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재헌절을 맞아 비체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2: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자리인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3: 오늘은 재헌절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재헌절은 그동안에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각종 국가 기념일이 있는데 그중에 공휴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되는 몇 가지 기념일을 기념해서 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재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어요. 그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명백하죠. 재헌의 의미를,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의 핵심 이념은 그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의 국민 주권, 이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발휘되지는 못하죠. 일상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곧 선거이고 그 대리인들의 책임은 주어진 권한, 또 주어진 예산권,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전체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들한테는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8회 재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0: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 여러분,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1: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 언론들은 증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큰 뉴스는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선거 데이터를 유출해 2억 2천만 건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중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투표용지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3: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그러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 자산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에 패배할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려는 것입니다. 진부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미 수년 전에 알려진 내용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음모론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든 건 넉 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0: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예상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충청과 호남, 경남 일대에는 최대 60mm, 대구와 경북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돼 사전에 시설물과 안전사고에는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남지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뒤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아직은 처리 작업으로 대관령 4터널 일대가 전면 모두 차단돼 있습니다. 이전 대관령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안전하게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사고 난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김포 방향 성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다시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 흐르는 생방송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우물전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은요. 사랑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곡 준비했습니다. 나나 위너의 플레지르 다무르 띄워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

0: 좋은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4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꼭 받아주세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즐겨 듣는다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두 곡 준비했는데요. 해리 벨라폰테의 Try to Remember, 포코의 Sea of Heartbreak까지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곡 해리 벨라폰테의 Try to Remember, 포코의 Sea of Heartbreak였습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되자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낮 1시 30분을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캠핑 등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지만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JJS6623번님 응원합니다 라고 채팅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 오후 시간 뉴스 뮤직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며 다음 곡은요, 신나는 두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DJ DOC의 허리케인 박 띄워드립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신나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DJ DOC 허리케인 밖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엿새 연속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도 시리아와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샤르에서 사망한 자국군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알탄프에 위치한 미군 특수작전 사령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배치 및 물류지원센터를 향해서도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주변 걸프 국가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카타르 국방부는 오늘 새벽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으로 어린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을 주도한 미국 협상 대표들이 협상보다 이와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JD 미국 벤스 미국 부통령이 부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협상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쿠슈너와 윗코프는 대통령팀에 신뢰할 수 있는 일원들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마지막 끝곡 세 곡 준비했는데요. 스텔라 장의 라무, 레 바게트, 바히,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노라 존스의 디셈버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5시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4: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 어떻게 다르게?
4: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경남에서 최대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에도 최대 50mm,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이번 장맛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300mm, 충청 북부에도 250mm가량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고 80mm가량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도로가 침수될 수 있어서 저지대나 지하철의 접근은 반드시 금지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김포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전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일산에서 자유로까지 2km 구간과 계양 나들목에서 송내까지는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면서 올 여름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 긴급 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1: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3: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0: 성형일
1: 아주머니에서 기후
0: 한복 입고
1: 위기까지
0: 바로
1: 일상회단 이해가 되어
0: 학회장입니다.
1: 있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2: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주말과 휴일까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3: 물폭탄, 물벼락이란 말로도 모자랄 정도라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성,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비가 50mm 내렸다고 할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5: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0: 이광현
5: 재난성 호우
0: 기상청
5: 긴급
0: 예보
5: 재난 문자를 추가로
0: 분석관입니다.
5: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0: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4대에는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차량이 불이 나면서 터널 내부에서 다량의 연기가 퍼졌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압 대원들이 터널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화재 진압과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고 사고 여파로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3: 오늘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해상에 떠있는 선박의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들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도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지휘 라인으로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 인사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유착을 끊어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 전국 순환제 확대라는 장윤기 사건 후속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잘못을 조직 전체가 떠안게 됐다는 불만입니다. 게시판엔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거나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지역을 돌아도 무능한 지휘관을 그대로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외부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견제 기능 강화가 본질이지 순환 근무가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지역 안전도 책임지는 만큼 잦은 순환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대를 제안합니다. 대대적 순환 인사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전 문제가 확인된 조직부터 물갈이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2: 상징적인 조치로서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전격적인 해체의 작업을 먼저 해서 신뢰를 확보를 하고
1: 다만 지역 내 경찰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려면 조직원들의 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의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 속에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의 방점을 찍고 정성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3: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 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4: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3: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6: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5: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3: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6: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3: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7: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좀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3: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0: 수송선에 실려온 미국 해병대 전술 차량이 부유식 부교를 건너 육지로 향합니다. 인접한 곳에 설치된 또 다른 부교를 우리 군의 K-1 전차와 화생방 정찰 차량이 줄지어 건넙니다. 유사시 항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장비나 탄약, 유류 같은 군용 물자를 육지로 옮기는 한미연합훈련이 9년 만에 열린 겁니다.
1: 연합 양육 군수지원작전은 고정된 항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한미동맹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미 육군 소장입니다.
0: 이번 훈련은 미 수송사령부 장비뿐 아니라 지난해 우리 해군이 새로 도입한 자체 양육 장비가 처음으로 동원됐습니다. 48시간 안에 미군 물자를 우리 장비로, 우리 물자를 미군 장비로 2배가량 신속히 하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륙한 군수품은 육로와 철도, 수송기 등을 통해 전방부대에 보급됩니다. 폭염에 나흘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한미 장병 4,400여 명과 장비 600여 대가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수송, 보급 작전 양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체계는 필수가 됐고 급히 부족한 물자는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2: 전쟁에 있어서 지속 지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군수품들이 비행기와 그 밖에 육상 수송 수단을 통해서 우리 전투 부대로 가는 데 있어서 한미가 연합으로 상호 운영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훈련입니다.
0: 훈련 기간은 야전에서 100명 이상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연합 응급 의료 훈련도 병행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군수 지원 체계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기도 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3: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5: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0: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광양과 순천,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6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한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는데요. 모레 일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300mm, 충청 북부에도 2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서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해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로에서는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대관령 4터널 전면이 아직은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관령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 도로 우회하시기 바라고요. 속사 나들목과 진부 나들목에서도 국도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마포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안녕하세요. 5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5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원한 시티팝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어요. 듣고 싶은 곡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요. 90년대를 풍미했던 명곡이죠. 윤상의 너에게,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준비했습니다.

윤상 너에게 빛과 소금 그대 떠난 뒤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다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시민들 덕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출범한 빛의위원회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MOND0501님, 박채연 아나운서의 햇살 같은 목소리가 습기를 날려버리네요. 노래 선곡도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더위를 날려버릴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 정보 이용료 5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패닉의 정류장까지 듣고 올게요.

차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방금 들으신 곡 브라운 아이즈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패닉의 정류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5시 46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미흡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당무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예외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 공개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이 의원이 자신의 토론 제의에 응해주셨다며 감정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어젯밤 SNS에 한 의원을 향해 검사 20년의 대장동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겪은 만큼 국민 앞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제헌절 78주년을 맞아 거대 양당을 향해 견제와 균형 자체가 존재 이유인 헌법과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반기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패스트트랙도 단축하려 한다며 이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견제할 장치를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이유로 국회를 통째로 비우고 원내 협상 대신 장외 집회를 택했다며 견제는 국회 안에서 표결과 심의로 하는 만큼 사실상 견제를 포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44번님, 뜨거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044번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는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커피몰 11번님의 신청곡,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막걸리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2: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0: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에 20에서 60mm, 호남과 영남엔 5에서 60mm,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다 비가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새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찍 가는 길 6.5km 지점 나와서 8.5km 가는 곳 2차로 상에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상행선으로 정체가 되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대관령 부근으로 많이 막히는데요. 대관령과 강릉 분기점 사이로 화재 사고 때문에 대관령 나들목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속사 나들목이나 진부 나들목에서 국토 쪽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인천 쪽으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와 부곡, 둔대와 월곶 사이에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1: 잠시 그쳤던 장맛비가 주말인 내일 고비가 찾아옵니다.
2: 내일 새벽부터 중부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일요일까지 최대 3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 어디에 비가 오고 있나요?
3: 네,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주에 시간당 30을 넘어서 40mm가량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오후 5시부터 발령됐습니다. 아직 중부에는 본격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마치 충남 지역을 찌르는 듯한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정을 전후해서 중부에 폭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데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차올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서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지만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강원, 충청, 전북, 경북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에 150mm 이상입니다. 천둥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큽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역시 커

0: 커지는 만큼 물가나 산 속에서의 야영 계획이 있다면 아예 접는 게 좋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역류할 것에 대비해 청소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강원도 강릉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에서 사중 추돌 사고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2: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연휴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3: 터널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구 근처에는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터널 안에선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정오쯤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은 차량 넉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탑승자 16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앞차가 서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서니까 뒤에 가서 추돌이 된 것 같아요.
5: 강원경찰청
3: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668m인 터널 안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 차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관령 나들목과 대관령 4터널 사이 10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1시간 넘게 차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강릉 방향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6: 늦어서 여기서 3시대에 출발해야지. 지금 하차고 까지 가는데 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마
3: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돌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김포시 고춘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쳐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8: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7: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접안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0: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2: 국가수사본부 수사 중이며 특별수사단장입니다.
1: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3: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순환 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순환 대상자와 주기,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5: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6: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5: 하지만 방침일 뿐 구체적 윤곽은 아직입니다. 현행 인사 규칙상 총경은 같은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를 맡는 경정, 경감, 경위는 의무순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인사 현황을 봐도 시, 도를 넘는 전보는 많지 않았는데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검사 10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감 중에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직무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순환 근무 대상자나 주기, 이동 범위는 출범을 앞둔 수사 쇄신 TF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 수준으로 순환 대상을 넓힐지, 직무와 계급별로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순환 주기와 이동 지역 범위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재헌절을 맞아 다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시민들 덕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재헌절을 맞아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정략적 개헌 카드라고 반발한 가운데 재헌절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사부 요인과 각계 인사 수백 명이 자리한 가운데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재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원내정당도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재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8: 하나, 둘, 셋. 족장의 날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7: 조정식 국회의장은 40년 가까이 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9: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3: 조정식
9: 정부와
3: 국회의장입니다.
9: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 투표로 이어지도록.
7: 민주당은

0: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1: 장동혁 대표는 경축시계의 불참한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해 재선거 집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연절에도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국민의힘도 재연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 여야 모두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관련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 쟁점부터 해결해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8: 교통안전 1분 터.
9: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데요.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 대전 대구 24도, 광주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이가 있어서 고장차 구간 속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도 여길 지나시면 후부터는 크게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밀릴 뿐 전반적인 올림픽대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상행선을 중심으로 주로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가평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내촌에서 서석터널, 상남 5터널에서 기린 3터널까지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6터널,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제헌절 휴일 저녁 6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여름 이 시간이면 아직은 밝을 시간인데요. 지금은 잔뜩 흐려있어서 어둡습니다. 저녁 시간대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녁 6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예보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방송 중에 혹시 비상, 어떤 기상재난 이런 게 문자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의 여름 안에서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뉴스앤뮤직이에요. 6시 뉴스앤뮤직. 오늘 제헌절 휴일이죠. 그래서 YTN 라디오 오늘 애청해 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시 20분에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20분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시간 가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세요. YTN 라디오가 7월 6일에 개편을 해서 지금 개편 주가 이제 지났고 2주 지났군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개편과 더불어서 청취율 조사 기간도 함께 왔어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거든요. 혹시 모르는 번호라도 한번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주말 또 주중 휴일에 들으시는 방송은 뉴스앤뮤직입니다. 오후 12시와 1시 때는 뉴스앤트롯이고요.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저희가 나중에 종료 후에 조사가 종료된 후에 모바일 커피 쿠폰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비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좀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또 전해드릴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시죠.

0: 막 짜증내.
1: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0: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1: 모래 위 펄펄펄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0: 추억이 될 뻔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간계 바둑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접바둑 대결 1국에서 패했습니다. 신진서 9단은 서울 한국경제TV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1국 2점 접바둑에서 245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카타고는 세 번째 수로 화점에 세 칸 높게 걸쳐가는 신수를 두며 초반 판도를 흔들었고 집 차이를 점점 좁혀간 끝에 102수 만에 형세를 뒤집었습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국내 제작사,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이가 실시하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지원 작품의 배우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녁 6시 43분입니다. YTN 라디오 7월 6일 여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어떻게 YTN 라디오 잘 듣고 계세요? 이번 개편과 함께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채널이 하나 생겼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인데요. YTN 프로그램에 YTN 라디오의 경제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들, 뭐 프로그램 속에서 했던 경제 관련 이슈들 인터뷰 다 YTN 경제 라디오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받을게요.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UN의 파도, 산이 레이나 함께 불렀습니다. 한여름밤의 꿀 두 곡 듣고 옵니다.

와이텐 라디오 6시 뉴스앤뮤직 듣고 계시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2일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보건부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이란이 평화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38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왕족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게 한 법안이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황실 전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예 남성의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7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가 비가 시작되면서 특히 내일 새벽에 중부 곳곳에 시간당 50

0: 7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릅니다. 고속도로 길었던 정체가 확연히 줄긴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무창포 홍성 일대로 빗길이고요. 팔탄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 한대 있고 매송에서 용담터널 부근으로 짧은 정체도 방금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 위로 큰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방의 정체도 이제는 많이 줄었는데요. 인제에서 기린 3터널 구간 5km 안에서만 속도가 내려가고요.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6터널,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화도, 덕수 3페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그리고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자유로, 노우지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말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네, 박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1: 침수뿐만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 요령,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3: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0: 와이튼 재난
3: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면서 올 여름부터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1: 특히 시간당 100mm 넘는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 긴급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물가나 지하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0: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 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2: 송영일
1: 다시 말해서
2: 기후위기가
1: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0: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3: 호우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5: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2: 손석구
5: 역대급으로
2: 서울대
5: 적었다.
2: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5: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2: 장흥철
6: 연관되는데
2: 공주대
6: 여기에
2: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6: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4: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4대는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터널 내부에서 다량의 연기가 퍼졌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압 대원들이 터널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55분쯤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녀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40대 부부인 두 사람은 심정지흡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들이 거주하던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살과 8살 자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도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경정은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 인사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유착을 끊어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전국 순환제 확대라는 장윤기 사건 후속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잘못을 조직 전체가 떠안게 됐다는 불만입니다. 게시판엔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거나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지역을 돌아도 무능한 지휘관을 그대로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외부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견제 기능 강화가 본질이지 순환 근무가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지역 안전도 책임지는 만큼 잦은 순환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대를 제안합니다. 대대적 순환 인사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전 문제가 확인된 조직부터 물갈이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8: 상징적인 조치로서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전격적인 해체의 작업을 먼저 해서 신뢰를 확보를 하고
7: 다만 지역 내 경찰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면 조직원들의 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의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잔혹한 범죄와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SNS상에선 관련 콘텐츠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9: 유튜브에 장윤기 사주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이용자 클릭을 노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10: 2026년에 얘는 올해 분명히 사고를 쳐야 돼. 사고를 쳐야 돼. 왜 자꾸 나는
11: 사주 관련 유튜브 영상을
10: 보이거든. 이 은팔찌가 보인단 말이다. 은팔찌가.
9: 이처럼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충격, 소름 같은 문구를 내세운 장윤기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을 잇따라 추천하면서 범죄자의 서사가 끊임없이 확산하는 구조입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언론 역시 범죄자 행적과 수사 과정을 연일 경쟁적으로 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는 필요하지만 자칫 사건의 초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은 피해자를 잊지 말고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우리 채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13: 고 이채원 어머니입니다.
12: 진실이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9: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비극의 재발을 막으면서도 사건이 범죄자 개인에 대한 말초적 소비로만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거소 투표자 수 산정 과정과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각 한 명씩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송파구 선관위가 거소 투표 예정자 수를 지나치게 많이 산정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재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12.3

0: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0: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공직자들이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계엄 직후 충남에서 달려와 계엄군을 막은 시민과 은박 담요를 두른 이른바 키세스 시위를 처음 이끌었던 시민 등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2: 빛의 혁명에 참여하신 시민들과 함께 그것도 13 내란에 항구한 빛의 혁명을 기념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0: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난 13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다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지만 과거의 틀로는 현재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8주년 제헌절에서 기려야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라는 정신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조 의장이 최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헌절은 야당을 비한 최고 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원구성을 일방 통보하는 등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 의지도 없고 투표지 사태 특검 도입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8: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YTN is FM.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굵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300mm

100m 이상 폭우가 예고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막히고요. 새마을에서 원주, 양재에서 양지터널, 북수원 부근으로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6터널, 내촌에서 더디고요.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하도 까지 더딘 가운데 덕수 3페이에서 강일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수월한 가운데 기흥 부근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흥천 2포에서 동곤지암까지 4km 구간 속도가 약간 내려갑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령터널 신흥교 부근 1차로에 화물차 단독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선운산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는데요. 정안나들목 인풍교에서 차령터널 신흥교까지는 쭉 정상 속도는 못 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뉴스 앤 뮤직. 오늘 휴일이어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제이슨 모라즈의 Have It All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0: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1: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와이텐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FM94.5MHz예요.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이고요. 휴일이어서 생방송으로 와이텐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주요 뉴스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음악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와이텐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해요. 모르는 번호라고 하더라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한번 받아주시고요. 조사하는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YTN 라디오에서 평소에 즐겨 듣는 프로그램 말씀해 주세요. 주말 또 주중 휴일에는 이렇게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거든요. 지금 뉴스앤뮤직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거고요. 청취율 조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7월 20일까지인데 조사가 종료되면 당첨된 분들은 모바일 커피 쿠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때 전송이 됩니다. 오늘도 듣고 싶으신 노래 보내주시고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금, 토, 일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오늘 밤부터 지금 장맛비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좀 나들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 소식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의 연휴 계획 보내주시면서 참여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알리시아 카라의 How Far I'll Go 전해드리고요.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시아의 Unstoppable까지 세 곡 이어갑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시아의 노래였어요. Unstoppable이었고요. 그 전에 두 곡은 알레시아 카라의 How Far I Go, 빌리 아일리시 Bad Guy 이렇게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와이탈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7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호우대비 계획을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부터 새벽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천구청은 오늘 오전 한때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3025번님이요. 이번 주에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지 한 번에 아이스크림 3개 먹고 에어컨 밑에서 잤더니 배탈 나서 3일 동안 배가 차가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덥다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냉방병도 조심하세요. 라고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한여름에요. 실내는 냉방을 하니까 기온이 낮고 밖에 나가면 너무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또 음식 같은 거 때문에 배탈 나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음식 드실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이 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종료된 후에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준비했습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전해드리고요.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버디의 Not About Angels까지 세 곡 이어갑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잭 존슨의 노래부터 들으셨어요. Better Together 들으셨고요. 에드 시런 All of the Stars, 버디의 Not About Angels 방금 들으셨죠. 7시 5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결승전 개최지인 미국 뉴욕 지역과 뉴저지 일대에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 BBC는 오늘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뉴욕 지역과 뉴저지 일대에 뿌연 연무가 뒤덮였으며 당국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와 실내 체류를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입니다. 2027 시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역대 가장 이른 날짜에 막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27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다.

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개막전은 현지 시간으로 내년 3월 24일부터 넷플릭스 단독 중계 경기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개막전을 치를 두 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7시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찰리 푸스, 셀레나 고메즈 함께 부른 곡입니다. We Don't Talk Anymore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8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고비를 맞겠는데요. 대비가 좀 취약한 새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광주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강릉은 24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산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양방향 수월하게 이동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만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을 시작으로 하월곶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 서울 요금소 부근 버스 관련한 사고 처리 한창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내촌 일대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화도,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24 시작합니다.
8: 오늘 낮까지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북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9: 내일 새벽부터 중부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8: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 경북 김천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호우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더니 충남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구름과 연결이 되면서 좀 더 그 비의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경북 김천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 태안, 보령, 홍성과 경북 김천 경상 천도, 그리고 대구와 전북 군산, 경남 밀양 등의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는 새벽 시간대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방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넘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9: 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잦아드는 건가요?
10: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지만 비구름대가 이때부터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강원, 충청, 전북, 경북에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에 150mm 이상입니다.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도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큽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역시 커지는 만큼 물가나 산속에서 야영 계획이 있다면 아예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역류할 것에 대비해 청소를 미리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9: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계획을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부터 새벽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

0: 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이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0: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수판과 차단막을 활용해 침수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 하천 주변의 자리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큰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반지하 주택 창문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이 설치됐습니다.
3: 아, 무섭죠. 지금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무섭죠. 물이 여기 넘칠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천회를 계속 들락날락 하죠. 저기서 또 혹시라도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아니면 역류가 될까 뭐.
2: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동네 전봇대 곳곳에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4: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상습 침수구역인 광명시 주요 지하차도에도 알람장치와 차단막이 마련됐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시 주택 30여 곳과 전봇대 10여 곳, 지하차도 7곳에 이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5: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소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2: 광명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3천여 개의 빗물바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네, 그리고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타이어가 많이 닳진 않았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도 무겁고 출력도 높아서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궁 기자입니다.
6: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 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7: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8: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6: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 출범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연 겁니다.
2: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0: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고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연대하고 움박담요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공직자들이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계엄 직후 충남에서 달려와 계엄군을 막은 시민과 은박담요를 두른 이른바 키세스 시위를 처음 이끌었던 시민 등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2: 빛의 혁명에 참여하신 시민들과
3: 이명세
2: 함께
3: 영화감독입니다.
2: 그것도 13 내란에 항구한 빛의 혁명을 기념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1: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난 13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개헌 카드라고 반발한 가운데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사부 요인과 각계 인사 수백 명이 자리한 가운데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원내 정당도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6: 하나, 둘, 셋. 족쇄의 날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5: 조정식 국회의장은 40년 가까이 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7: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3: 조정식
7: 정부와
3: 국회의장입니다.
7: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 투표로 이어지도록.
5: 민주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볼 때 사실상 야당 협조가 필수인데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 특위 구성 제안에는 논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8: 기본권과 관련되는 중대한 개헌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5: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한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해 재선거 집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헌절에도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 국민의힘도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3: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9: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0: 여야 모두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관련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 쟁점부터 해결해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11: 나비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1시간 동안 최고 80mm의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연휴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상황 보면 내부순환로 위로는 수월하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동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위에서 짧게 지체고요. 그리고 동작대교 다리 위에서는 괜찮은데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는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차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요. 금호분기점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촌을 지날 때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을 통과할 때 속도가 좀 안 나고요. 서종에서 화도 진입할 때도 한 번 더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광 부근 그리고 팔탄 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울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걸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이제 심야로 가면서 오는 곳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요, 늦은 밤이 되기 전에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에도 팝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뭐 가요든 팝송이든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페툴라 클락의 다운타운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페툴라 클락의 다운타운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뉴스 앤 뮤직 뉴스 전해드리고요. 음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시면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고요. 전화 받으시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평소에 즐겨 듣는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YTN 라디오 또 오늘 같은 주중 휴일에는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종료된 후에 발송됩니다. 노래 3곡 보내드릴게요. 닐 다이아몬드의

세 곡이었습니다. 닐 다이아몬드 곡부터 들으셨어요. I am I said 였고요. 데미스 루소스의 Goodbye, My Love, Goodbye. 방금 들으신 곡 메리 홉킨의 곡이었습니다. Those were the days. 8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걸프 국가의 민간 인프라까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웨이트 전력 수자원 재생에너지부는 오늘 이란이 쿠웨이트 내 발전소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하고 설비와 발전 장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설비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이번 군사 행동을 두고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자국민과 체류자를 향해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던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미국산 수입 비율이 전체 3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에너지 환경 분야 싱크테크 에너지 경제사회연구소는 일본의 이달 원유 수입량이 8,700만 배럴로 중동 사태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7월 원유 수입량을 보면 미국산이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900만 배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3.8%에 불과했던 미국산 원유 수입 비율이 10배 가까이 뛰면서 미국이 일본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 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6873번님이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퇴근 중인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운전 조심하세요. 좋은 음악 감사히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오늘 휴일인데 일하고 귀가 중에 문자를 주셨어요. 의정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제 곳곳에 점점 시간이 늦어질수록 비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새벽 오전 사이에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강원 충북, 강원 충청 북부에 극한호우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돼 있거든요. 보통 시간당

10mm를 넘으면 극한호우라고 부른다고 해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죠. 이 정도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또 1시간만 이렇게 내리면 하천에 물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극한호우가 새벽에 예보가 돼 있어서 빨리빨리 귀가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심야 되기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벽 시간대는 웬만하면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공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9849번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피터 폴 앤 메리의 레몬트리 신청하셨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요. 캣 스티븐스의 모닝 해즈 브로큰, 존 덴버의 애니즈 송까지 모두 세 곡 이어갑니다.

모두 세 곡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존 덴버의 Any's Song이었고요. 그 전에는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피터 폴 앤 메리의 레몬 트리였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지금 시각 8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게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피파 주관 대회 역사상 최초로 우승팀에게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승팀은 상징적인 월드컵 트로피와 영광스러운 금메달 외에도 승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징표를 차지한다며 미국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우승 기념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세계 축구 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고 국제축구연맹은 설명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154회 브리티시 오픈 첫날 대회 선두에게 한타 뒤진 공동 2위에 오르며 생애 첫 메이저 왕관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는 1개로 막으며 4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5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미국의 잭슨 수버 선수를 한타 차로 추격하며 잉글랜드의 대니얼 브라운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고요. 8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앱으로 고종선 님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시셀의 사라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돌리 파튼의 I will always love you 이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9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규빈.

0: help life, treat you kind, and I hope that you have all that you ever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는 극한 호우가 예보되고 있고요. 이번 비는 연휴 내내 이어지면서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100에서 최고 300mm, 충청도에는 많게는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대에 많이 내리는 비인 만큼 조심하시고 하셔야겠고요. 현재 천호대로 따라서 이 공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광장사거리 쪽이나 군자교사거리 쪽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이따금씩 서행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많이 줄었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아직은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속도로 외에 다른 고속도로 위로는 차가 많아 밀리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차츰 수도권으로도 비구름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국지적으로 내리던 강한 비가 충남으로 들어오는 비구름과 이어지면서 차츰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구미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구미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시간당 72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1시간 전쯤 호우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남과 대구, 경북 곳곳에 그리고 인천 옹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과 강원에는 새벽 시간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차올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3: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잦아야 되는 건가요?
4: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긴 하지만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에 150mm 이상입니다.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가장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도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큽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역시 커지는 만큼 물가나 산속에서 야영 계획을 세웠다면 아예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역류할 것에 대비해 청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3: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부터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며 폭우도 예보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안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쓸 수도

0: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1: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쿨이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많이 봤죠.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 지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고 무서운데 그만해야.
0: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호우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5: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6: 전서구,
5: 적었다.
6: 서울대학교 직원경과
5: 교수입니다. 홍수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4: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정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9: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6: 수사 중이며
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6: 제명 의결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8: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3: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순환 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환 대상자와 주기,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11: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1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11: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10: 하지만 방침일 뿐 구체적 윤곽은 아직입니다. 현행 인사 규칙상 총경은 같은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를 맡는 경정, 경감, 경위는 의무 순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인사 현황을 봐도 시 도를 넘는 전보는 많지 않았는데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검사 10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감 중에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직무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순환 근무 대상자나 주기, 이동 범위는 출범을 앞둔 수사 쇄신 TF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 수준으로 순환 대상을 넓힐지, 직무와 계급별로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순환 주기와 이동 지역 범위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 강원도 강릉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에서 4중 추돌 사고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연휴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3: 터널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구 근처에는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터널 안에선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정오쯤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은 차량 넉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탑승자 16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4: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12: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입니다.
13: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668m인 터널 안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 차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관령 나들목과 대관령 4터널 사이 10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1시간 넘게 차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강릉 방향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15: 늦어도 여기서 3시대에 출발해야지 지 마차고 까지 가는데 그럼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마
13: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돌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김포시 고촌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쳐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9: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 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0: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5: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4: 어떻게 다르게?
5: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YTN is
7: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가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내리는데요.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최고 80mm의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로 따라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 속도로 못 냅니다. 국회대로는 외곽 가는 길 목동 운동장 위에서 반대쪽으로는 홍익병원 교차로 위에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따라 개봉동 가는 길 원당초등학교 지나는데 신호대기 약간 길게 받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서울 오는 길도 정체가 짧아지고 있는데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차 간격을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구미 부근 1, 2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저녁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뉴스 앤 뮤직, 오늘 주중 휴일, 금요일 제헌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0: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9시 뉴스앤뮤직 문 열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헌절이잖아요. 그래서 주중 휴일입니다. Y10 라디오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래 Y10 라디오는 매시 20분에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죠. 오늘 휴일이어서 오늘도 뉴스앤뮤직이고요. 역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돼요. 8920번님이요. 이번에도 저는 청취율 조사 전화 못 받나 봐요. 유유.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건만 왜 전화가 안 오는지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직 남았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까지거든요.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주셨다가 02로 시작되는 번호라고 해요. 받으셨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Y10 라디오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 제목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또 휴일에 Y10 라디오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뉴스앤뮤직 말씀해 주시면 되죠. 고맙습니다. 청취율 전화 못 받아서 지금 굉장히 심란하시네요.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8920번님 꼭 전화 받으시기를. 그래서 8920번님이 좋아하시는 그 프로그램 제목 꼭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5265번님은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함께 한다고 제헌절 또 주말 연휴 기간에 내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에 내 작은 방 침대 위에 있는 새 카세트 라디오입니다. 주파수 94.5MHz 채널 고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라디오를 이렇게 따로 사서 정말 라디오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요즘엔 유튜브도 많이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고 또 앱 뭐 어느 방송국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 Y10 라디오도 Y10 라디오 앱이 있거든요. 근데 또 예전처럼 아날로그 형태로 라디오를 사서 그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춰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소리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182번님은요. Y10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라디오 청취율 1등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전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번호에서 받았나 한번 제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서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나중에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콜드플레이의 콜로라투라 전해드리고요. 아델의 Million Years Ago 두 곡 갑니다.

Million Years Ago 아델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콜드플레이의 콜로라드라였습니다. 와이탈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행사 참석 대신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아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한 것이라곤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항의 의미로 광장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인터뷰에서 보안수사권 피지까지 밀어붙이고 여당 폭주로 원구성 협상도 안 됐는데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세운 분들에게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외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그동안 제도권 정치는 무엇을 한 것이냐 반문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고 맹탕 국정조사 외에 특검 출범이나 선관위 개혁에 첫발을 떼기라도 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서울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제헌절 기념식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를 쫓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와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제1야당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팽개치고 극단적 음모론자들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 공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4분이고요. 조금 전 노래 나갈 때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저녁 9시 21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인데요. 재해 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와 지역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시에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캠핑장, 계곡, 강, 하천 등이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접근 금지해야겠습니다. 산비탈,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접근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861번님, 어머나, 나는 즉석 떡볶이 가게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듣고 있습니다. 집에 이 시간 들어오면 TV 켜면요, 마냥 앉게 되어 있는데 집에도 아들이 라디오 사줘서 들으면서 집안 정리하니 아주 좋습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3418번님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얼마나 오려는지 큰 피해 없기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저도 전화 기다립니다. 오겠죠? 이렇게 문자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갈게요.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미연 이별 여행.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지금은 충청과 영남 지방에 세차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26도, 강릉 24도로 오늘보다 많이 선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이제 어둠이 많이 깔리면서 도로 위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으로는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동작대로 사당역 쪽으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도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데 성산램프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들어서는 차량들은 정상 속도를 좀 못 미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차가 많아서 밀리진 않지만 남사 진입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18년 만에 공휴일로 치러진 제헌절 기념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초청 행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터널 안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전면 통제되면서 연휴를 맞아 나온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6: 경북과 충남, 수도권 일부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일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지난 한 달간 7조 원 넘게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집계돼 쏠림과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2억 2천만 건에 달하는 유권자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실제 선거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장맛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북 일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수도권 남부에도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7: 내일과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저녁부터 충남과 경북 지역에 내리던 강한 비가 차츰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경기 남부와 서울까지 비구름이 들어섰고 점차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경북 김천과 구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김천에 한때 시간당 72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녁 8시쯤에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남과 대구 경북 곳곳, 인천 옹진에 이어 경기 평택 안성, 화성, 그리고 대전 세종까지 호우주의보의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는 새벽 시간대 호우예비특보가 추가로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내 비가 내리는데 기상청은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시간당 70mm를 넘으면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한 시간만 내려도 하천에 물이 차올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6: 자, 그럼 박수정 기자,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잦아드는 겁니까?
8: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밤이 되면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지만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은 150mm 이상입니다.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올여름 장마철 들어서 내일 새벽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큽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하기도 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역시 커지는 만큼 물가나 산속에서 야영 계획이 있다면 아예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은 미리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심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가 막힐 것에 대비해서 청소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7: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살피고

0: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부터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우도 예보됐습니다.
0: 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안한 하천불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3: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
2: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주말과 휴일까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0: 물폭탄, 물벼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라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성을 최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6: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0: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제78

0: 8주년 세원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 출범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연 겁니다.
1: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0: 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고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연대하고 움박담요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0: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공직자들이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계엄 직후 충남에서 달려와 계엄군을 막은 시민과 은박담요를 두른 이른바 키세스 시위를 처음 이끌었던 시민 등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2: 빛의 혁명에 참여하신
3: 이명세 영화감독입니다.
2: 그것도 12.3 내란에 항고한 빛의 혁명을 기념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0: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난 13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정략적 개헌 카드라고 반발한 가운데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사부 요인과 각계 인사 수백 명이 자리한 가운데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원내정당도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7: 하나, 둘, 셋. 족쇄의 날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6: 조정식 국회의장은 40년 가까이 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8: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3: 조정식
8: 정부와
3: 국민이
8: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 투표로 이어지도록.
6: 민주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볼 때 사실상 야당 협조가 필수인데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 특위 구성 제안에는 논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9: 기본권과 관련되는 중대한 개헌도 불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6: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한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해 재선거 집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헌절에도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 국민의힘도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3: 박지혜,
10: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6: 여야 모두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관련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 쟁점부터 해결해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종합특검은 최근 새로운 인물들을 입건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진행 중인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앞선 내란특검의 판단과 관점이 다른 데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민들을 상대로
0: 내란.

0: 살펴보면 내란 특검에서 이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거나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장 청구가 아닌 단순 입건자로 범위를 넓히면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진군을 막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모두 종합특검에서 처음 입건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기존 참고인이었던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바꾸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내란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에서 사중 추돌 사고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연휴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터널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구 근처에는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터널 안에선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정오쯤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은 차량 넉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탑승자 16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앞차가
4: 세니까 속도를 줄이면 네, 강원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입니다.
2: 소방 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668m인 터널 안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 차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관령 나들목과 대관령 4터널 사이 10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1시간 넘게 차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강릉 방향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5: 늦어서 여기서 3시대에 출발해야지 짐 하차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럼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마.
2: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돌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밤 10시 12분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인한 강하고 많은 비, 돌풍과 천둥번개 유의 안내사항으로 재해 지역은 전국입니다. 밤 10시 현재 일부 경북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충청과 영남지방에 세찬 비가 내리며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이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서울은 26도,

강릉은 24도 예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룡분기점, 청주분기점, 남사 진입 부근으로 각각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판교 요금소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10시 5분경에 난 사고로 판교 요금소 부근 광장부에서 사고 처리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로 옮겨져서 견인이 시도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아직은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라 가다서다 천천히 이동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대관령 1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박기빈입니다. 실시간 뉴스 음악 함께 전해드릴게요. 생방송이고요.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 바비 콜드웰의 Baby, It's Cold Outside. 이 시간 첫 곡입니다.

Baby, it's cold outside. 첫 곡이었습니다. 바네스 윌리엄스, 바비 콜드웰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9746번님, 여기는 인천 계양구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밤이 되니까, 늦은 시간이 되니까 비 오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통해서 재난방송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문자도요. 지금 우리 지역 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밤에 또 밤 사이 새벽에 많은 비 내린다고 합니다. 그냥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152번님은요. 잘 듣고 있습니다. 70대입니다. 향수에 젖어서 고향 산천에서 지내던 아날로그 시대 청춘을 보냈죠. 저는 라디오 94.5 뉴스앤뮤직이 좋고요. 집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에 중독이 된 사람 같아요. 나는 잘 안 보죠. 저한테도 청취율 조사 전화 좀 왔으면 하는데 안 와요. 94.5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 달래봅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이렇게 Y10 라디오 고정해서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Y10 라디오는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재난 방송 같은 거, 또 기상 정보가 굉장히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호우가 내린다. 뭐 폭염이 굉장히 걱정된다. 이럴 때 그때그때 중요한 뉴스들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유의사항도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니까요. FM94.5MHz, Y10 라디오 좀 고정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앤뮤직도 뉴스와 음악을 보내드리는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뉴스 보내드리고 또 음악이 나가는 중간에도 혹시 중요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을게요. 스마트폰에서 Y10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 전해드리고요. 원 디렉션의 You and I 두 곡 갑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노래 먼저 들으셨어요. Anyone of Us. 방금 들으신 곡 One Direction의 You and I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예멘 앞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무장단체가 무단으로 승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 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12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 선박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엠브리는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배에 무장보안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유조선이 보낸 조난 신호에 따라 한국 해군 함정이 지원을 향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엠브리 측은 덧붙였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의 책임은 지휘부에 있다며 결의문을 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긴급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휘부는 외부 기관이 지적할 때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김영근 광주 경찰청장 역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있습니다. 또 와이텐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말씀해 주세요.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오늘 같은 주중 휴일에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뉴스 앤 뮤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는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다는 말, 옥수 사진관의 매직 두 곡 듣고 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 최강 프로 바둑기사가 핸디캡을 받고도 바둑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석 9단은 오늘 서울 중구 청파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기신적 3번기 1국에서 카타고에게 245수 만에 흑불개패했습니다. 이날 대국은 신진석 9단이 2점을 까는 접바둑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카타고의 엄청난 연산 능력을 끝내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 왕서윤 선수가 올해만 네 번째로 여중부 우리나라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왕서윤 선수는 오늘 강원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여중부 100m 종목 준결선에서 11초 8위를 기록해 여중부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48분이고요. 이 시각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No Reply, 바라만 봐도 좋은데 존박의 내 생각 두 곡으로 10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4: 라디오 청취율 조사!
3: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4: 02!
3: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4: YTN 라디오!
2: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5: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3: 어떻게 다르게?
5: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2: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기간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강원엔 최대 30mm 이상,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은 23도, 창원은 26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많은 비에도 무더위는 완전히는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위에 차가 꾸준히 많고요. 내부 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위로는 대체로 막힘이 없습니다. 꼼짝을 안 했던 고속도로 위로 이제 서서히 좀 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만 끝까지 차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서행 정도로 차량이 많은 정도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는 9km 안에서 속도가 안 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 부근에는 고장 쳐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남은 연휴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이 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2: 네, 기상센터입니다.
1: 예,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어디입니까?
2: 네,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위치한 경북지방입니다. 현재 경산 등지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북과 경기 남부, 충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보는 점차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전북과 경북지방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80mm 안팎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인 만큼 교통사고가 우려되고요. 또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도 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고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내내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충남,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밤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과거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3: 네, 호우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5: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6: 지구환경과학부
5: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4: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네, 이렇게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면서 올여름부터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3: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 긴급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6: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0: 다시
6: 말해서 기후위기까지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8: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타이어가 많이 닳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도 무겁고 출력도 높아서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10: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1: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9: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 미국 텍사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류에 휩쓸린 두 명이 숨졌습니다.
3: 칠레에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세 명이 숨졌고 중국 충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짧은 시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물이 차올라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끊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9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3: 제가 2000년부터 25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이런 건 정말 처음 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있어도 여기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12: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두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13: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를 때는 그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12: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여 채가 부서지고 6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3: 울타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냥 울타리일 뿐이니까 다행이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이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고 우리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12: 중국 경칭시 펑수이현에서도

0: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여러 채가 무너진 가운데 지금까지 매몰됐던 주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7일 오전 9시쯤 펑수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1: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도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11시에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순환 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환 대상자와 주기,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3: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3: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2: 하지만 방침일 뿐 구체적 윤곽은 아직입니다. 현행 인사 규칙상 총경은 같은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를 맡는 경정, 경감, 경위는 의무 순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인사 현황을 봐도 시 도를 넘는 전보는 많지 않았는데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검사 10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감 중에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직무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순환 근무 대상자나 주기, 이동 범위는 출범을 앞둔 수사 쇄신 TF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 수준으로 순환 대상을 넓힐지, 직무와 계급별로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순환 주기와 이동 지역 범위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 잔혹한 범죄와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SNS상에서 관련 콘텐츠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유튜브에 장윤기 사주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이용자 클릭을 노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6: 2026년에 얘는 올해 분명히 사고를 쳐야 돼. 사고를 쳐야 돼. 왜 자꾸 나는 이 세척살이 보이거든. 이 은팔찌가 보인단 말이다. 은팔찌가.
5: 이처럼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충격, 소름 같은 문구를 내세운 장윤기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을 잇따라 추천하면서 범죄자의 서사가 끊임없이 확산하는 구조입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언론 역시 범죄자 행적과 수사 과정을 연일 경쟁적으로 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는 필요하지만 자칫 사건의 초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은 피해자를 잊지 말고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우리 채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4: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7: 진실이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5: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비극의 재발을 막으면서도 사건이 범죄자 개인에 대한 말초적 소비로만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역대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기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 발송되는 최고 단계 호우 경보입니다.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mm를 넘으면 즉시 발송됩니다. 재난 문자를 받은 지역 주민은

0: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2: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1: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3: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1: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접안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8: 라디오 청취율 조사.
7: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8: 02.
7: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8: YTN 라디오.
7: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8: YTN 라디오.
6: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9: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9: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7: 어떻게 다르게?
9: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6: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1: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4: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박두빈입니다. 남은 연휴 내내 전국에 장맛비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될 거라고 하죠.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북과 경기 남부, 충청 곳곳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이 특보는 점차 중부지방으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극한 호우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또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도 그만큼 크겠습니다. 밤사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션 물린스의 Lullaby 이 시간 첫 곡입니다.

Sean Mullins, Lullaby,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0945번입니다.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아, 오늘 밤부터 해서 주말까지 비 예보가 돼 있죠.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극한 호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지금 예보돼 있어서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래 세곡 보내드릴게요. Third Eye Blind의 Jumper 전해드리고요. 엘라니스 모리셋의 Thank You, Cranberries의 Linger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Third Eye Blind의 점퍼부터 들으셨어요. 엘라니스 모리셋의 Thank You, 방금 들으신 곡 크랜베리스의 링거였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충남,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밤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과거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전면 통제됐던 도로 가운데 일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전면 통제됐던 강릉 방향 2개 차선 가운데 1개 차선 소통을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차선도 긴급 복구를 마치는 대로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번 유료 문자로 9849번님이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닌가요?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또 음악 전해드리잖아요. 저도 함께 음악 듣고 있고요. 이 방송을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늘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유 뭐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 퇴근합니다. 예, 원래 퇴근하기 몇 분 전이니까 예,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9849번님의 문자가 파이팅 하세요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문자가 더 큰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지금부터 비 오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 내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상예보 좀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좀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극한호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같은 경우 침수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지니까. 그리고 산사태도 지금 굉장히 주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계속 장맛비 예보가 돼 있어서 주말 동안에 기상 상황 보시면서 주말 나들이 계획은 조금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노래 두 곡 더 보내드릴게요. 김현철, 차은주 함께했습니다. 그대니까요 들으시고요. 옐로우의 하나 두 곡 이어갑니다.

김현철 차은주의 그대니까요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옐로우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3위 KT 위즈가 이틀 연속 리그 2위 LG 트윈스를 제압하고 격차를 1.5경기 차이로 줄였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16 신한솔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대포 두 방으로 6타점을 쓸어담은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 선수의 원맨쇼에 힘입어 LG를 6대1로 제압하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생중계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가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가 오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사흘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 시청자 수는 530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 2003년 ESPN 중계 당시 520만 명 다음으로 23년 만에 최소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벽부터 극한호우 예보돼 있으니까요. 주말까지 많은 비 온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휴일 밤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이의 어제처럼 김광석 정인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두 곡 보내면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게요.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반지하 주택 창문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이 설치됐습니다.
2: 아, 무섭죠. 지금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무섭죠. 물이 여기 넘칠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천회를 계속 들락날락 하죠. 저기서 또 혹시라도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아니면 역류가 될까 뭐.
1: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동네 전봇대 곳곳에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와 함께 상습 침수 구역인 광명시 주요 지하차도에도 알람장치와 차단막이 마련됐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시 주택 30여 곳과 전봇대 10여 곳, 지하차도 7곳에 이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4: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소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1: 광명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3천여 개 빗물바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네, 조금 전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부분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5: 예, 다시 한번
6: 모르겠습니다.
5: 예,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올 여름 들어서 가장 심한 폭우가 예고되어 있어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폭우 예보를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게 분석된 지역 어디입니까?
6: 예, 그 저희가 다자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그 위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한 강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지금 현재는 경북 지역에도 극한 호우가 거센 상황인데요. 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밤 10시쯤에 대구 수성구에 역대 첫 재난성 호우 문자가 발송이 된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6: 예, 저희가 다자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북 지역의 예보가 안 났었는데요. 현재 저도 방송을 보면 거기에서 집중 호우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줄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네,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해에도 이맘때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경기 북부에 산사태 피해가 크게 났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6: 예, 그 작년하고 뭐 이렇게 수치로 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이 중부 지방에 매우 그 강한 강수가 예측돼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 50에서 80mm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300mm까지도 예측되기 때문에 작년만큼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럴 때 주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6: 예, 저희가 그 재난의 그 주의보 단계가 있고 경보 단계가 있는데 주의보 단계에서는 위험 지역 주민에게 상황이 그 주의가 전파되니까 대피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경보 단계에서는 실제로 대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주민들은 재난 문자, 마을 방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서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산사태 위험이 감지돼서 산사태 주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게 됩니까?
6: 주의 경보가 이루어지면 우선 접근이 차단돼야 되고요. 그 지역 주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5: 지금 해마다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장마철 호우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6: 예, 그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긴 했는데요. 기후변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구칙성 그 호우가 강화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5시 기준에서는 대구 경북이 주지 않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대구 경북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우 그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더라도 언제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있는 장소가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기후변화의 강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 지금 곳곳에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지금 장맛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후에 더 주의가 필요한 곳도 있을까요?

0: 예, 저희 예, 그 기상 예보에 의하면 오늘은 수도권 그리고 현재 경북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수도권 강원 그리고 충남 이부로 계속 확산된다고 보니까요. 산사태 그 위험도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성 호우가 강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재난방송을 매우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최근 산림청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산불과 산사태 예측 정보 시스템을 AI 기술을 도입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0: 예, 재난 대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산불이나 특히 이제 산사태를 예측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AI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기상 정보의 가공을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거의 준 실시간 수준으로 재난 예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매우 정밀한 공간, 100m 이내의 공간으로 재난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준 실시간 그리고 매우 정확한 장소에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AI 기술이 도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1: 예, 최근 호우가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산사태 피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산사태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0: 예, 낮이라면은 저희가 평소에 없던 물이 산비탈 등에서 내려온다든지 계곡물이 갑자기 탁해진다든지 땅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 깊게 보면 나무나 전봇대가 기울고 돌이 좀 굴러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는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위험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은 주의가 당부되는 시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김포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 호우주의보는 기상청이 강수 예보를 바탕으로 일정 시간 누적 강우량이 기준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하는 호우특보인데요. 발효 기준은 3시간 누적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호우특보입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과 김포,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에서 사중 추돌 사고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연휴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 터널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구 근처에는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터널 안에선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쉴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정오쯤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은 차량 넉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탑승자 16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앞차가 스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스니까 뒤에 가서 추돌이 된것 같아.
1: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668m인 터널 안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 차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관령 나들목과 대관령 4터널 사이 10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1시간 넘게 차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강릉 방향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3: 늦어도 여기서 3시대에 출발해야지 지금 하차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마.
1: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돌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6: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And I'll write your na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 폭우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지금 강한 비는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6: 네, 강한 비구름대는 여전히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붉은색과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북서부와 충청, 경북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경기 성남과 충북 증평, 경북 위성 등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1: 네, 그럼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앞으로는 잦아드는 겁니까?
6: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0: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쏟아지는 비에 대구, 경북과 강원도 일대에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 네, 어젯밤부터 대구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대구 신천 동로의 모습인데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차들이 아슬아슬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역시 대구 신천동의 동신교 하단 부근의 모습인데요.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잠긴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은 결국 역주행을 해서 빠져나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황금동 모습인데요.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에서는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로 태백시도 어평 휴게소에서 영월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1: 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어젯밤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되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의 피해 상황도 점검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서 배수 지원을 한 게 5곳, 토사와 낙석이 유출된 경우가 71건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한 가구가 물에 잠겨서 숙박시설로 대피를 했고 김천시는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산과 팔공산, 월악산, 계룡산 등 10개 국립공원 217개 구간도 통제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비상대응체계가 가동 중인데요. 서울시는 하천 29곳과 둔치주차장 4곳을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응체계 2단계로 격상한 경기도는 하천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등 모두 2,700여 곳을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3: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4: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3: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지. 이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고 무서운데 그만해.
3: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자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수판과 차단막을 활용한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6: 하천 주변의 자리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큰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반지하 주택 창문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이 설치됐습니다.
7: 아, 무섭죠. 지금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무섭죠. 물이 여기 넘칠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천회를 계속 들락날락 하죠. 저기서 또 혹시라도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아니면 역류가 될까 뭐.
6: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동네 전봇대 곳곳에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8: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이와 함께 상습 침수 구역인 광명시 주요 지하차도에도 알람장치와 차단막이 마련됐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시 주택 30여 곳과 전봇대 10여 곳, 지하차도 7곳에 이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9: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소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6: 광명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3천여 개의 빗물바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밤사이 중부에 또 극한 호우가 쏟아집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호우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0: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11: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10: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중부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 이 정도면 물폭탄, 물벼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입니다.

0: 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1: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 폭우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5: 네, 경북은 강한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상황이 다른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 곳곳을 지나고 있고 서해상에서도 새로운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당분간은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북서부와 충청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파주, 김포 등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4: 네, 그럼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잦아드는 겁니까?
5: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4: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주택, 도로 등 침수 5건이 발생해 급수와 배수를 지원하고 토사 낙석 유출 등 71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 주택 침수로 한 가족이 민간 숙박시설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우로 진도와 죽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 1개가 통제되고 국립공원 10곳, 217개 구간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시설은 모두 279곳이 통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폭우 피해를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구 신천동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물살이 옆으로 튀는 등 물이 불어나면서 도로와 산책로가 모두 잠긴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영상 촬영을 마친 이후 경찰에 출동했고 현재는 차량 통행이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신천 동안도로에서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범어촌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량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가면서 도로를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가 쏟아지며 도로가 흙탕물로 덮였고 하수구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며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월에서는 낙석으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월구는 어젯밤 10시 반쯤 상동읍 천평리 주체교 인근 31번 국도에 낙석으로 도로 양방향을 전면 교통 통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월구는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호우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왜 그런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6: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7: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6: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4: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면서 올여름부터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도 강화됐죠.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 긴급 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다 지하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불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

0: 등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0: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전합니다.
3: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4: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조금 전 2시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김포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2시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시 인천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의 농사와 관련된 작업 또한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진 뒤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요?
4: 네, 어젯밤부터 대구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건 대구 지산동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산동의 한 주택 주차장인데 내부에 물이 가득 차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밀려와서 배수 작업도 쉽지 않았고 배전반에 물이 잠겨서 건물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도로도 물에 잠겼는데요. 신천 동로는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현재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동의 동신교 하단에서도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들이 역주행을 해서 현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황금동에서는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역류해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 탓에 대구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 2명이 구조됐고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리며 신천동과 신암동에서 400세대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에서는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로 태백시도 어평 휴게소에서 영월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젯밤부터 가동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의 피해 상황도 점검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배수 지원을 한 게 5곳, 토사와 낙석이 유출된 경우가 71건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한 가구가 물에 잠겨서 일가족이 숙박시설로 대피했고 김천시는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산과 팔공산, 월악산, 계룡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17개 구간도 통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비상대응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고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로 격상한 경기도는 하천과 둔치 주차장 2,700여 곳을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3: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0: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 폭우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1: 네, 기상센터입니다.
0: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1: 네, 대구 경북 지방에 호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수도권이 호우 비상입니다. 새롭게 발달한 붉은색의 호우 구름이 들어오면서 현재 경기도 파주 등지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곳곳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80mm 안팎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방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며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크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오늘 밤 사이에는 남부 곳곳에도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0: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리에 이릅니다.
3: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 지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
2: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수판과 차단막을 활용한 침수 대비가 중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하천 주변의 자리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큰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반지하 주택 창문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이 설치됐습니다.
6: 아, 무섭죠. 지금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무섭죠. 물이 여기 넘칠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천회를 계속 들락날락 하죠. 저기서 또 혹시라도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아니면 역류가 될까 뭐.
5: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동네 전봇대 곳곳에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7: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와 함께 상습 침수 구역인 광명시 주요 지하차도에도 알람장치와 차단막이 마련됐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시 주택 30여 곳과 전봇대 10여 곳, 지하차도 7곳에 이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8: 반재와 같은 주거 환경소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5: 광명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3천여 개의 빗물바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돼 물난리가 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또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도심 침수가 우려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범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10: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뭐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11: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9: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4: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6: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7: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6: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3시 2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입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그리고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또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3시 4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서울과 인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40분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 인천 영종과 인천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는 조금 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서울도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4: 네, 현재 가장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곳곳에 붉은색과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영종과 인천 남부의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고요. 현재 수도권 전역과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금 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기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지금도 인천 곳곳과 경기 김포, 고양 등에는 시간당 40mm 안팎,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와 춘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도 시간당 25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더 강해져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곳곳에서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3: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그래도 좀 잦아드는 겁니까?
4: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대구, 경북 지역에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차까지 출동했지만 토사가 덮치며 물을 빼내는 데 애를 먹었고 설상가상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6: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펌프가 자꾸 이제 슬러지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애를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요.
5: 시간당 89mm의 폭우가 때린 대구 지산동에는 밤 10시 10분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0: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 발송됩니다. 지산동뿐 아니라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잠기며 승용차들이 아슬아슬 역주행으로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1: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이제 급하니까 역주행해서 그쪽으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0: 아찔한 차량 고립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주변과 산책로 등도 물에 잠기며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신천동과 신안동 등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400호가 정전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2: 네, 폭우 피해 상황을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구 신천동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물살이 옆으로 튀는 등 물이 불어나면서 도로와 산책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잠긴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영상 촬영을 마친 이후 경찰에 출동했고 현재는 차량 통행이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어젯밤 10시쯤 대구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덮였고 하수구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며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월에서는 낙석으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월구는 어젯밤 10시 반쯤 상동읍 천평리 주체교 인근 31번 국도에 낙석으로 도로 양방향을 전면 교통 통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월구는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토대로 피해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며 어젯밤 10시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대본 비상대응체계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서울시 전체 하천 29곳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차도 담당자 배치와 빗물받이 점검, 청소, 찬사태 위험지역 예찰 등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악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4: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3: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 번개까지 동반합니다. 지난해 장마철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5: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3: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조금 전 4시 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과 경기입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경기,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4시 4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인천 옹진군입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45분 인천 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공벽, 담장 등 위험지역 또한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또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 4시 49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시흥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 이 비는 점차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2: 네,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외 10곳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에는 은평구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한 가운데 서울과 의정부, 김포 등 경기 북부에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 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서대문과 양천, 구로, 은평구 등과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더 강해져 오늘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서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0: 네, 그럼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린 뒤엔 비가 좀 잦아드는 건가요?
2: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1: 예. 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6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은평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지금 현재 발송이 됐습니다. 3시간 동안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행동 요령도 잘 맞춰서 대피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들으신 것처럼 현재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 특히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3: 네,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입니다.
0: 네, 그곳에도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30분 전쯤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도로에는 물이 모두 고여있고 또 이곳에 오는 길에도 전광판에 안전에 유의하라며 감속 운전하라는 안내문이 떠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도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0: 이외에도 경기 북부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관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큰데요.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다고요.
0: 네, 서울시와 경기도는 폭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기상 악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침수에 대비해서 오늘 새벽 2시 기준으로 하천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모두 5,931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도로 일시 침수 한 건에 대해 현장 배수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어젯밤 10시 이후로 제대본 비상대응체계 1단계를 발령해 전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어젯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진 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었는데요.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건 대구 지산동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산동의 한 주택 주차장인데 내부에 물이 가득 차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밀려와서 배수 작업도 쉽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겨서 건물의 전기도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도로도 물에 잠겼는데요. 신천 동로는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현재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동의 동신교 하단에서도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들이 역주행해서 현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황금동에서는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 탓에 대구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 2명이 구조됐고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리며 신천동과 신암동에서 400세대가 정전 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는 낙석이 발생해서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로 태백시도 어평 휴게소에서 영월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2: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젯밤부터 가동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의 피해 상황도 점검했는데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배수 지원을 한 게 5곳, 토사와 낙석이 유출된 경우가 71건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한 가구가 물에 잠겨서 일가족이 숙박시설로 대피했고 김천시는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산과 팔공산, 월악산, 계룡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17개 구간도 통제돼 있습니다. 중대본은 잠시 뒤인 오전 6시 밤사이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2: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1: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4: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5: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6: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지 그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야.
4: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 또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1: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8: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7: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9: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7: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오늘 같은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 계셨던 것 같아요. 내용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10: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YTN 지환입니다.
1: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번개까지 동반하곤 하죠.
2: 지난해 장마철엔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4: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3: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목감천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수도권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 강서구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강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2: 예. 이와 관련해서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 성동에서 월계 1교 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도로 위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께서도 소식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세계 곳곳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미국 텍사스에선 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졌고 칠레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짧은 시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물이 차올라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끊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9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 I've been here since 2000, 25 year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een it before elsewhere, but not here.
5: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7: We're facing record-shattering rainfall that leads to very dangerous flooding. No one can be complacent when rain falls and waters rise.
5: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2: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3: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5: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조금 전 5시 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입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은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입니다.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요요마의 챌린지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막 빠지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에 3, 4위전이 열리고요. 모레 새벽에 결승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른 국가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입니다. 4강에 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시나요? 방금 들은 탱고 음악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음악이죠. 프랑스 하면 샹송이 생각나고요. 프랑스 성악가의 노래로 샹송 들어보시죠. 빠담빠담,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부릅니다. 이어서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을 평곡한 노래 사랑의 아랑페즈, 테너 호세 까르라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빠담빠담 테너 로베르토 알라야의 노래, 로드리고의 아랑페지오 쪽을 편곡한 노래 사랑의 아랑페즈,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트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4007님, 슬기님, 남자는 늙어도 철이 안 든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며칠 전에 발목을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 발목, 부목을 대고 저혈상을 차리는데, 아니 좀 거들어주면 자기 인대도 늘어난대요? 아무리 TV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도 이럴 때는 반찬가루 정도는 직접 날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까지 TV 뉴스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들이 없다 보니 남편이 철없는 아들 노릇을 하고 있네요. 슬기님은 그런 아들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아들과 또 이거는 지금 남편의 이야기니까 제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제 아내한테 그러진 않겠죠. 예. 저는, 그쵸. 아들과 남편은 다른 거죠. 저는 자신 있으나. 아무튼, 네. 그래서 아픔은 서러운 거고. 뭐, 원래 남편분께서 처음부터 이러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이구, 자기야, 내가 그렇게 하셨겠죠. 만약에 처음에도 안 그랬는데 결혼하신 거면, 407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룬님. 그제 에어컨이 역류해서 방에 물바다 됐어요. 침대 매트 건조시키느라 아직도 바닥 서 자고 있습니다. 어째 매년 한 번씩은 겪는 것 같네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영상 40도 더위가 온다니 실디 몸조심하시고요. 이번 개편서도 살아남은 뒤덕클, 앞으로도 쭉쭉 100주년까지라고 보내셨네요. 에어컨이 역류했다.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보통 물이 나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면 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죠 아주 그냥. 아유, 가뜩이나 더워서 이거 에어컨 없이 못 사는데 지금 습하고 꿉꿉해서 답답하시겠네요. 진짜 여러분 날씨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사신 분들이 이 정도 더위는 94년도에 한번 겪어봤다. 네, 근데 아니 저도 앞에 편의점 나가는데 뜨거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와! 왜 이러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뜨겁더라. 이게 이거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일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고, 제가 요새 집에서 웬만해서 에어컨을 잘안 틀려고 하는데 선풍기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날씨를 보니까 온도가 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비가 온다고 해놓고 비가 안 오고 지금 비가 와도 오히려 습해가지고 더 힘들어요. 지금 막 사우나를 걷는 기분이더라고. 스픽 사우나. 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씨. 제발 아무도 다치지 마십시오. 아, 퓨어보이스님, 실디는 모기 잘 물리나요? 저는 진짜 모기 때문에 여름이 괴로운 사람인데 도대체 제 피는 무슨 맛이길래 모기들이 환장을 하는 걸까요? 저번에도 혼자 카페에서 순식간에 10방 정도 물리는 거 보고 같이 간 지인이 놀랄 정도였어요. 기피제를 뿌렸는데도 모기에 물린 부위를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로 지져주면 가려운 게 바로 가라앉는데, 외국에는 아예 꾹 누르면 모기 물린 피부 가려움증 없앨 만큼 뜨거운 열이 3초 정도 생기는 기계가 있대요. 신기하죠? 저도 갖고 싶은데 국내엔 없나 봐요. 실디만의 모기 퇴치 비법은 뭔가요? 듀에토의 그림 끝에 신청해 하셨습니다. 이거 예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혈액 형태로 물린다라고 해서 이거 실험했잖아요. 피가 뜨거운 사람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뜨겁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렸거나 이게 땀 냄새보다도 피가 뜨거워서 그 열을 느껴서 가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국밥을 먹는 거랑 똑같나 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데워 먹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모기가 따뜻한 피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열잘 나고 막땀잘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잘 물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 받으면 이제 몸이 확 뜨끈뜨끈하신 분들, 운동하고 안 씻으면 열을 안 내리고 열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잘 물리거든요. 5명 있는데 나만 물려가지고 내가 진짜 누가 너가 바늘로 찌는 거 아니냐고, 나만 물리냐고, 어떻게 이게 왜 나만, 제가 진짜 뜨거워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어 누워 있어 보면 뜨거워. 몸이 막 활활 타올라. 어우, 진짜 더위 못 참아요. 그리고 저 이거 알아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그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정수기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딱 댄 다음에 그 뜨거운 숟가락을 물린 자국에 딱 대면 진짜 안 간지럽더라고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안 간지러워요. 이거 의사분들이 가르쳐주시는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게 숟가락이다 보니까 그 정수기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서 제가 아는 분은 그걸로 화상 입었어요. 너무 뜨겁게 데워가지고 화상 입었습니다. KSY님, 이번 부천 아트센터의 조성진 실내악 공연 정말 최고의 무대가 될 듯해요. 티켓팅에 실패해서 슬퍼요. 부천 아트센터의 실내악 소리 하나하나가 상상이 됩니다. 예전에 노브스 콰르텟의 실내악 연주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려 감탄한 기억이 있어요. 부천 아트센터에서의 소리가 타 공연장과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엔 합창석도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뿌띠뿌띠님, 와사비 베어 완전 째려보네요. 눈이 매력인가 봐요. 베어들이

모두 같으니까 눈으로 다른 면을 표현한 거에 박수를. 와사비 색상으로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로콘에서 합창석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대규모의 합창단의 입모양과 소리가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저희가 공연에서 자리 꿀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때 부천 아트센터에서 합창석에서 보는 것도 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합창석에서 보는 거는 오케스트라의 뒤를 보는 거고 지휘자를 볼 수 있고 또 많이 앉아있는 관객석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는 그런 재미도 있겠습니다. 리얼님, 고개를 저으며 슬디를 바라보는 백윤학 지휘자님의 표정과 미소는 기막히게 맛깔나게 노래를 잘 부른다는 감탄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슬디와 백윤학 지휘자님과의 협연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해서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6902님, 매일 듣습니다. 다른 시간 프로그램 모두요. 라고 네, 밤 11시 40분쯤 뿌띠 주덕크를 들으며 문자를 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애청자셨군요.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YTN 라디오를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계속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아무튼 그 덕에 주덕클도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공구사업원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 애청해주시는 분들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면 듀엣토의 더 클래식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편 기념,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이번엔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쿠폰은 조사 후에 발송됩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미라클라스의 미라클 듣겠습니다.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미라클라스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4강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엔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음악도 들어봤는데 아까 잉글랜드가 나오지 않아서 뭔가 잉글랜드가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마지막이 있네요. 잉글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죠. 잉글랜드에선 이 곡의 중간부 선율에 가사를 붙여 제2의 국가처럼 부르고 있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조금 전 5시 4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포천시 포천대교 홍수주의보 발령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포천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은 포천시 포천대교입니다.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사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 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폭우 관련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양시 행신로 능곡 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양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도로 곳곳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 첫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시 대덕로 가약내교에서 난지물 재생센터 하부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산시 서부로 금암 가장교차로도 도로가 침하된 상황입니다.
2: 예, 그리고 5시 40분을 기해서 포천시의 포천대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침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부천시 고강동 오세삼거리에서 원종 IC 양방향 역시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도로 통제 그리고 홍수주의보 발령, 산사태주의보 발령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서울 은평구에 올해 첫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2: 내일까지는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서울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 비의 강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울에 시간당 40mm 안팎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는 서울에 올해 처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화면을 보면 여전히 강한 비구름 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서대문과 은평, 마포구, 그리고 경기 파주, 포천 등에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서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오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좀 잦아드는 건가요?
3: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조금은 줄었는데요. 강원에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150mm, 전북 서해안 12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이 더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경기 양평과 가평, 파주에도 또 남양주까지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경기 북부와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폭우에 수도권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제한되거나 일부 하천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입니다.
1: 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이곳 근처 도로에는 물이 모두 고여있고 오는 길에도 전광판에 안전에 유의하라며 감속 운전을 하라는 안내문이 떠 있었습니다. 또 빗줄기는 현재 얇아졌다가 굵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비를 입고 있어도 몸이 모두 젖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간혹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어서 지금 길을 나서야 하는 시민분들은 우산을 챙기는 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오늘 새벽 3시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외에도

0: 경기 북부 전역과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사고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데요. 홍수 우려나 통행이 제한된 곳 정리해 주시죠.
0: 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되거나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고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피해에 대비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며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계양구에 있는 효성 제1교가 침수되고 남동구의 장수 지하차도와 남촌 농산물시장 인근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인근에 있는 재난방지 및 통행시설인 현천 육관문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려는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나들목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 지역에 영향을 주는 비구름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1: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3: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2: 네, 강원도에도 비가 제법 내리는 모습이네요.
3: 네, 맞습니다. 이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는 있는데 빗줄기가 계속 이렇게 장대비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석사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공지천이나 의암호와 연결된 도심하천인데요. 저 하천 주변을 좀 보실까요? 수위가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서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하천의 이 흙탕물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모습 보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 일부는 지금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 등 중북부 지역에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이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자정부터 5시간 동안 홍천이나 춘천, 철원엔 50에서 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을 제외하고는 아직 특별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릴 만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약 3,3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는 만큼 오늘 주말 휴일인데 이 접근이나 야영 절대 금지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근 북한강이나 한탄강, 화강에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이나 청평댐이 조금 전부터 숨을 열었고요. 남한강 지류죠. 횡성댐도 오늘 오후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의암이나 춘천댐의 경우에 일단 오늘 하루 이 비를 내리는 걸 보고 이 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2: 네, 중부지방 상황 보셨는데요. 지난밤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10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대구 지산동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차까지 출동했지만 토사가 덮치며 물을 빼내는데 애를 먹었고 설상가상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5: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펌프가 자꾸 이제 슬러지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애로를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요.
4: 시간당 89mm의 폭우가 때린 대구 지산동에는 밤 10시 10분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 발송됩니다. 지산동뿐 아니라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잠기며 승용차들이 아슬아슬 역주행으로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6: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이제 급하니까 역주행해서 그쪽으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4: 아찔한 차량 고립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주변과 산책로 등도 물에 잠기며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신천동과 신안동 등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400호가 정전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소방청에서 조금 전 오전 4시 30분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황대책반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라는 속보입니다.
1: 예, 인명구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 조금 전 4시 30분부터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명구조 그리고 응급처치와 같은 긴급구조활동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조직입니다. 이렇게 소방청도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중북부 지역의 곳곳에 현재 호우경보, 산사태주의보 그리고 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자 그럼 폭우 피해 상황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소식 앞서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영월에서는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월군은 어젯밤 10시 반쯤 상동읍 천평리 주체교 인근 31번 국도에 낙석으로 도로 양방향을 전면 교통통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월군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모습인데요. 대구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요. 또 하수구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이번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1: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7: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안한 하천불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8: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굴이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7: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9: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지.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고 무서운데 그만해야.
7: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11: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10: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7: 김나입니다.
16: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7: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호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테너 스피보가 불렀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내레이션은 남아공화 전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1918년 7월 18일은 넬슨 만델라가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이죠. 이 곡을 부른 테너 스피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검은 파바로티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신 것 같고.
1: 네네.
0: 공익점 진짜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지금도 한창 공연 중이에요.
0: 네, 지금 방송 오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느낌이 강합니다.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여우락 페스티벌 잘 진행 중인가요?
1: 네네. 저희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일까지 진행되는 축제고요. 저희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줄임말인데 네. 매년 여름 전통 국악을
2: 조금 전 6시 2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고양시 원당교 홍수주의보 발령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파주시 양주시입니다.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대상 하천은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인근 하천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0: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정말 대단한데요.
0: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이번 공연 많은 위에서 또 굉장히 좀 독특하고 어디에서 볼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한달 동안 펼쳐지는 중입니다.
1: 보니까 안예은 씨도
2: 네, 맞아요. 상자루 밴드와 안예은 씨가 같이 하는데,
1: 나오시네요. 네.
2: 안예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국악풍의 노래를 그동안 꽤 많이
1: 맞죠.
2: 선보이셨잖아요. 근데 정작 직접 국악을 배워보셨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감독님께서 한번 이 김에 제대로 이제 국악과의
1: 배우고.
2: 그런 만남을 추진해보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또 재밌는 무대 준비 중이시고요.
1: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뭐 너무 많아서.
2: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절반쯤 와서 또
1: 네.
2: 절반 뒤에 남은 공연들이 많은데요.
1: 오.
2: 일단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1: 네.
2: 컨트리 공방이랑 소리꾼 정윤영이 함께하는 무대가 있어요.
1: 네.
2: 컨트리 공방 같은 경우에는 블루그래스라고 해서
1: 블루그래스.
2: 미국의 컨트리 음악의 계열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1: 오.
2: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고
1: 오.
2: 있는 그런 팀이고,
1: 네.
2: 정윤영 씨는 이제 굉장히 헌칠하고 멋진 소리꾼이신데, 이 두 팀이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이 팀을 또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무대가 펼쳐지고, 그 뒤에 19일 내일 오후 3시에는 김백찬 씨와 김관장과 생기복덕 요 두 팀이 합동 공연이 있는데,
1: 네.
2: 작곡가 김백찬 씨의 경우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1: 네.
2: 그 저희 예전에 지하철 환승음악 혹시 아시나요? 국악으로 따란따라란
1: 네.
2: 그 음악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작곡가분이에요. 이제 국악을 기반으로 뭐 영화, 방송, 뮤지컬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 오고 계신데, 이분이 생기복덕이라는 록밴드와 함께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도 이제 내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공연 중에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이렇게 저희 국악과 블루스의 어떤 합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2: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기대되는 공연인데, 김수인 씨 같은 경우에 팬텀싱어 시즌
1: 맞죠.
2: 4에 나왔던 저희 국립창극단 소속 단원이기도
1: 네네.
2: 하고 멋진 소리꾼인데, 이분이 블루스 밴드인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랑 함께 만나서 어떤 국악과 블루스가 지닌 좀 닮은 정서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특히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활약 중이라 최근까지도 미국과 유럽을 투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더 여우락 무대에 함께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에 블루스의 리듬에 판소리 보컬이 더해지고 굉장히 진하고 강렬한 그런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4일과 25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폐막작으로 음악감독을 맡은 유태평양 씨의 내 다음 곡은요 라는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유태평양 씨 같은 경우에는 국악 신동으로 원래 유명했고
1: 네.
2: 그 국립창극단 단원으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1: 아하.
2: 작곡도 잘하시고
1: 아하.
2: 사진도 잘하시고
1: 오.
2: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퇴단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음악 생활을 찾아 나셨는데 국립극장을 나가시자마자 바로 저희가 국립극장 음악감독
1: 다시 오셨어요.
2: 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1: 네.
2: 본인이 직접 쓴 창작곡이 이번에 한 70% 정도. 그래서
1: 오.
2: 굉장히 뭐 본인이 이사할 때라던가 아니면 살면서 느꼈던 어떤 일기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좀 그런 재밌는 창작 곡들을 많이 선보이신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2: 밴드랑 또 콜라보레이션 돼서 굉장히 흥겹고 또 말씀도 너무 잘하시거든요.
1: 아,
2: 그래서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폐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1: 보니까 이런 콜라보들은 이 아티스트 분들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극장 측에서 이제 매칭을?
2: 이거 같은 경우에 예술 감독이나 음악 감독님과 이제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1: 네네.
2: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1: 아.
2: 이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다가 이렇게 조합해 보면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1: 하는 경우가
2: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조합들이 많이 나와서
1: 그러니까요.
2: 섭외 받으신 분들도 제가요? 제가 해도 되나요? 이렇게
1: 그러니까요.
2: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함께 응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들이
1: 그렇겠죠.
2: 저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공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후에 멋진 콜라보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진짜 굉장히 좋은 시도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지난 7월 8일에 2026년, 2027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 공개하셨다고요?
2: 네,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바빴는데
1: 네.
2: 저희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 한 해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을 아, 한꺼번에 공개를 해요. 보통은 예. 1월 달에 애들 많이 신년 계획을 발표하시지만 그렇죠. 저희는 약간 프리미어리그처럼 네. 이제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끝나는 뭐 그런 시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말부터 이제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국립극장 레파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7월 8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27일까지 311일간 신작 19편, 레파토리 12편 등등 해서 총 75편의 작품이 국립극장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1: 오우야. 네.
2: 근데 국립극장이 이걸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공연장들이 그 공연 대관이 비어 있으면 뭐 그때그때 네네네. 맞는 공연팀을 초빙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네네. 1년 단위의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때문에. 짜서 이제 기획을 진행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의 유기성 같은 게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2012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덕분에 작품을 한번 공연을 해서 이 작품이 잘 나오면 네. 이듬해 계속 공연을 하면서 저희 레퍼토리로 만들어요. 아. 그래서 신작과 레퍼토리가 이렇게 계속 교차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매해 테마가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통의 울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인공지능이며 디지털 네. 기술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 예술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전통 기반의 공연 예술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또 동시대랑 어떻게 발맞출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1: 와, 그지 공연이 많으면 이제 홍보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2: 그쵸.
1: 지금 보니까 이게 이 많은 공상단 무용단 네. 다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2: 그렇습니다. 다 저희 공연이니까요.
1: 아, 이건 뭐 하루도 빠짐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2: 그냥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보도 자료를 이제 양산하고
1: 대단합니다.
2: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1: 어쨌든 지금 공연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네. 예, 하나씩 소개해달라고 해도 지금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2: 맞아요.
1: 그래도 하나씩 하반기 공연 계획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2: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하반기 공연 중에 좀 각 전속단체별로 대표 공연들 위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또 앞으로 달마다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1: 예, 예.
2: 먼저 저희 국립창극단의 하반기 공연 계획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신작으로는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배삼식 작가님께서 극작을 맡았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공연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희 레퍼토리 공연 고선욱 연출의 귀토라는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이디푸스가 서양 고전입니다. 이걸 판소리로 해석하는 게 어떨지 궁금하네요.
2: 네,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요 줄거리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 네네.
2: 이제 오이디푸스 이제 극 중에서는 남성으로 나오지만 이번 창극에서는 여성으로 설정했고요. 파격적인 발상을 통해서 익숙한 고전을 좀 다른 시선으로 뒤집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삼식 작가님께서 굉장히 인생이라든가 인간상에 대한 통찰이 되게 깊고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워낙 저희 창극단하고도 오래 작업을 하셔갖고 창극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배삼식 작가님과 더불어서 같이 연출을 맡으신 분은 계속 작품에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의 연출력을 지닌 최진아 연출께서 연출을 맡아서 뭔가 치밀한 구성력 또 멋있는 미장센이 함께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보니까 귀토 아까 말씀하신
2: 네.
1: 전통 수군가하고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나요?
2: 네. 귀토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아주 반가운 레파토리인데요.
1: 오, 귀토가.
2: 네. 2026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 될 예정인데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수군가는 다 아시죠? 토끼가 자라를 따라갔다가 이제 다시 무트로 돌아오는. 근데 이제 토끼가 용궁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토끼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독수리에 잡아먹혀서 운명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삶이 여기 너무 고달프다 이제 다른 데로 가볼란다 해서 다시 자라를 따라서. 용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설정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네. 고선용 연출링 같은 경우 굉장히 재치 있고 전개도 빠르고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을 쓰시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작창계에서는 거의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한승섭 작창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흥행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고요. 예전에는 그 소리꾼 김준수 씨가 토자라고 해서 토끼의 아들 토자 역을 맡았고 유태평양 씨가 자라 역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퇴단을 하셔서 이번에는 올 뉴캐스팅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또 굉장히 새로운 매력으로 이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작창이 창을 작곡하시는 분인가요?
2: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 작곡과 다르게 창은 판소리처럼 일종의 말맛도 살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 풀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저희도 그래서 작창가 이런 분들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한승석 선생님의 경우 이쪽에서 거의 국립창극단의 어떤 작창의 뼈대를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창극. 오페라 뮤지컬과 좀 다른 게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1: 이 창극을 볼 때 우리 관람객 처음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팁이 있다면요.
2: 네, 사실 창극이라고 하면은 뭔가 판소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려울 것 같고 진입장벽도 있을 것 같고 걱정을 하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맞았어요. 그냥 다섯 바탕이 있으면 소리꾼이 원래 내가 토끼도 했다, 자라도 했다가 네네네. 뭐 용왕도 했다가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거라면 창극은 이제 자라역, 뭐 토끼역 이렇게 나눠서 이 창을 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면 최근에 들어서 그냥 꽤 오랫동안 저희 창극단은 사실 뮤지컬을 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음악 장르만 오히려 약간 판소리 창법의 그런 곡들일 뿐이지 그냥 관람하는 방식도 그렇고 저희 뭐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동시대 관객들이 봐도 전혀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음악 장르가 다른 뮤지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창극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 소리 같은 경우에 들을 때 왜 이렇게 사람의 심장 이렇게 파고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뭔가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 소리가 먼저 소리가 사람을 찌르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거의 그냥 소리로 일단 압도당하는 그 힘이 커서 처음 보더라도 굉장히 위력적인 작품들이 많고 그래서인지 뮤지컬을 보시다가 창극으로 또 같이 보시는 그런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니 따져보면 사실 이게 진짜 K-뮤지컬이네요.
2: 그렇죠. 저희 한국적인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한 번도 안 맞지만 진짜 보고 싶다 생각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시즌에 꼭 저희가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꼭 가겠습니다.
2: 네.
1: 국립무용단도 공연이 많으니까 네.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국립무용단이 다음 시즌에 기대작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으로 이제 무용단의 그 시작을 여는 게 10월 8일부터 시작하는 더블빌 신하위라는 작품이에요. 더블빌이 뭐냐면 같은 작품 안에서 두 개의 작품을 나란히 선보이는 게 더블빌이라고 무용에 있는 용어인데 그 작품에서 한국 창작춤의 거장인 배정희 선생님이랑 그 굉장히 젊은 안무가예요. 차세대 안무가인 배진호 씨가 각각 한 작품씩을 맡아서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1: 네.
2: 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가 선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한국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춤을 다 아우르신 배정희 선생님께서 선보이는 어떤 내공 깊은 그런 깊이 있는 무대의 한 축 그리고 이제 배진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안무가인데 이분이 또 새롭게 해석한 동시대의 한국춤 그 데뷔를 한 공연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향연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 패션 디자이너로 잘 알려지신 정구호 선생님께서 한국무용 쪽으로도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셔서
1: 네.
2: 국립무용단과 좀 여러 차례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 향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공연할 때마다 매진을 기록한 저희의 확실한 킬러 콘텐츠이자 대표작인데요. 왜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12월만 되면 꼭 호두까기 인형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런 것처럼.
2: 국립무용단은 향연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연말에. 연말에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한국춤의 진수성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무용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여기 오시면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고 종류별로 저희 한국춤의 향연이 말 그대로 펼쳐지는데
1: 그래서 향연이군요.
2: 네, 의상도 너무 아름답고 네. 무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마 보고 나시면 한국 무용 되게 재밌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자신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작품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게 뭐 말로만 들어도 정말 우리 피디님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보여요 이렇게 공연이.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막 기대가 더 돼.
2: 많이들 봐주셔야 할 텐데요.
1: 네. 정말 국립 국악 관현악단도 그렇고 국립 창극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2: 맞습니다.
1: 뭐 EDM도 디제잉도 결합하신다고?
2: 네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 예정되어 있는 미인이라던가 파이브바이브 같은 작품인데
1: 네.
2: 저희가 한국 무용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을 하신 안무가들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그 안무 동작의 기본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두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면 굉장히
1: 얼마든지.
2: 동시대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 뭐 하우스 음악이라든가 힙합 리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외로 잘 어우러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웬만한 공연보다 한국 무용계 쪽에서 그런 실험들이 더 요즘에는 적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예전에 국악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걸 되게 저는 되게 폐쇄적일 줄 알았는데 국악이 제일 대중화를 많이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1: 진짜.
2: 전통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계승을 정말 무용문화 유산을 위해서 그렇게 계승하시는 분 외에 이제 본인이 창작자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스스로 조금 그 위협 그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창작의 길을 무조건 거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1: 그렇죠.
2: 적이 있어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시도들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크로스오버 1등의 국악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자, 우리 국립극장은 공연이 너무 많고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2: 맞아요.
1: 또 국악 관현악단 공연도 있습니다.
2: 맞아요. 국립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현악 시리즈 공연으로 협연의 연대기, 음악 오디세이 거상, 신보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있고요. 명절 공연에는 추석엔 국악가요. 그리고 연말연시 공연으로는 2026 윈터 콘서트, 2027 신년음악회, 또 페스티벌형 공연, 애주가, 상설 공연, 정오의 음악회까지 좀 다양한 라인업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1: 보니까 작곡가 프로젝트,
2: 네.
1: 관현악 시리즈,
2: 네.
1: 뭐 진지한 음악회,
2: 네.
1: 국악가요,
2: 네.
1: 말씀하신 정오의 음악회, 어린이 음악회, 윈터 콘서트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 음악들에 대한 특징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일단 뭐 관현악 시리즈 하면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떤 음악적 정체성이라든가 완성도를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연의 연대기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뭐 현재까지 뭐 시대를 대표하는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곡들
1: 네.
2: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공연이고 저희 또 뭐 신보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굉장히 오래 작업했던 최지혜 작곡가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곡을 위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레퍼토리 곡을 선보일지 좀 그런 음악적 고민을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관현악 시리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대중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엔 국악가요 같은 경우에는 국악가요라고 해서 뭐 꽃분내야라든가 이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국악가요라는 형태의 음악이 있는데
1: 네.
2: 이거를 조금 이제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요즘에 트로트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1: 네, 네, 네.
2: 그것처럼 이제 국악가요도 명절 때 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흥겨운 공연으로 마련을 했고 어린이 음악회 신나랑 만나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어린이 음악회의 명가라서 굉장히 두 번 공연을 했는데 그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제 또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찾아가는 그런 어린이 공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스티벌형 야외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4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술을 마시면서 국악관현악을 듣는 야외 광장에서
1: H 페스티벌처럼
2: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전통주를 마시면서 그 전통주의 페어링된 그 전통주와 어울리는 음악을 이제 맞춰서
1: 네.
2: 선보였다면 이번엔 좀 주종을 다양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종과 어울리는 또 국악관현악곡을 야외에서 함께
1: 신기하네.
2: 만나볼 수 있고 그 지휘자분도 그 무대에서 또 한 잔씩 하시면서 또 연주하시고 굉장히 흥겹고 재밌는 공연이라 제발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27년 5월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 공연장 할 때는 주모가 들리겠어요. 주모!
2: 그래서 모두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1: 기대됩니다. 국립극장 오시면 공연 소개만으로도 시간이 꽉 찹니다.
2: 네, 맞아요.
1: 심지어 아직 다 못했어요.
2: 네, 그래서 빠르게 말해야 돼요, 제가.
1: 피디님도 대단하십니다. 이게 네. 공연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쉬지도 않고 다다다다다 얘기하시는 게
2: 거의 랩을 하고 있어요.
1: 대단하세요, 진짜. 이거 보통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외워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2: 네.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작품이니까 제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1: 아, 대단합니다, 네네. 진짜. 아, 국립극장 오실 때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해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 마치기 전에 지도클 토요 매거진 오늘의 국립극장 오늘 3회차 공통 꿀팁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좋은 공연들 중에 이제 대극장에서 볼 때 어디가 과연 제일 공연을 보기 좋은 좌석일까? 명당 좌석.
2: 일단 사실 보이는 걸로는 이게 취향차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무조건 옆으로 가더라도 전진해서 가깝게 보겠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정중앙에서 좀 그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취향이 갈리는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에서도 고를 때 내 음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공연장마다 왜 콘솔이 있잖아요. FOH라고 해서 보통 음향 콘솔 잡는 거기 부근을 잡으시면은 가장 그 연출팀이라든가 제작진에서 가장 추구하는 음향과 가까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운드를 그 자리에서 잡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근방에 앉으시면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음향을 잡았다를 느낄 수가 있어서 만일 단 사운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FH 기준으로 이제 좌석을 잡으시면 조금 더 나은 음향으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현명한 선택이네요.
2: 네.
1: 이건 사실 어떤 극장에 가서도 필요한
2: 맞아요.
1: 선택이고요. 아주 그냥 정말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공연장에 대한 것보다도 공연을 보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2: 네네.
1: 이해. 좋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물 한 잔 드실 시간도 없이 공연 소식만 하시다가 가시는 우리
2: 저희로서는 너무 좋죠.
1: 우리 정성현 PD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 꿀팁 감사드립니다.
2: 네,
1: 다음에
2: 감사합니다.
1: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국악 관현악단은 우리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천민밀 중에서 I'm Still Loving You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7월 18일 토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1927년 7월 18일 오늘은 독일의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가 태어난 날입니다. 쿠르트 마주어는 동독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주빈 메타의 뒤를 이어 뉴욕필의 지휘자로 활동했죠. 그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수지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 중북부, 강원 영서 북구 지역은 호우경보인데요. 현재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데 튼튼한 우산으로도 비를 다 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2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2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150mm 이상 오는 등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도리분기점 갓길에 버스 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자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전도사고 발생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침수 위험으로 인해서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네,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봉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이번 장마철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직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없는데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6: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기자, 서울에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7: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는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과 경기 북부에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쪽부터 비구름이 점차 약해지면서 구름이 경기 동부와 강원 등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구름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서대문 은평 마포구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시간당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라 피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잦아드는 겁니까?
7: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강원에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150mm 등입니다. 강원에 앞으로 더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근처나 저지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5: 네, 호우와 관련된 속보가 조금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봉구와 은평구 관련 산사태 주의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경기 양평군과 인천 남동구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 네, 또 오늘 오전 6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정릉동과 성북동 그리고 도남동, 삼선동 일가 지역에는 산사태 예비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고요. 또 경기 구리시 사로교 하상도로는 전면 교통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이쪽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북부와 서울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 네, 폭우에 수도권 곳곳이 침수돼 도로가 잠기거나 일부 하천엔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8: 네,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입니다.
5: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제 뒤에 있는 도로가 흙탕물로 덮였습니다. 여기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지만 30분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깊게 차올랐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차있긴 해서 이곳을 다니는 차들은 모두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긴 구간이 잠긴 것은 아니고 관계자들이 배수구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물이 빠르게 빠졌습니다. 예, 경기 북부 전역과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사고 우려도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거나 통행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까?
8: 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되거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고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 경기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의 포천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면서 양방향 통제됐고 행주 1교 하부도로 구간의 금포로도 통제됐습니다. 또 이 일대인 경기 고양시 능곡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구간의 행신로와 자유로에 있는 재난방제 및 통행시설인 현천육관문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려는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나들목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5: 네,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지난 비구름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6: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9: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5: 네, 지금 강원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9: 네, 맞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지금 날이 맑고 있는데 여전히 장대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을 상징하는 의암호입니다. 제 뒤로 의암호를 상징하는 이 소양강 처녀상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암호 전체를 보실까요? 바람도 무척 거세고요. 이 호수 수위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 의암호 수위가 늘게 되면 하류에 의암댐이 있습니다. 이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청평댐이라든지 팔당댐이 계속해서 지금 수문을 열고 있지만 계속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이 춘천 지류의 도시마천들을 봤었는데요. 이 도시마천도 굉장히 수위가 많이 늘고 그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에는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이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네, 자정부터 5시간 동안 홍천이나 춘천에 내린 비는 80mm가 넘는데요. 지금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강원 지역에서 특별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무려 3,3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곡의 경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만큼 접근이나 야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인근 북한강이나 한탄강, 화강에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이나 청평댐이 조금 전부터 다시 수문을 열었고요. 남한강 지류인 횡성댐도 오늘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곳 춘천이나 의암댐의 경우엔 일단 오늘 하루 이 비가 내리는 양을 좀 보고 개방 여부를, 수문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5: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 한남방용 4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6: 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0: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YTN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오늘 새벽 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인데요.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오면서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만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0: 그리고 어젯밤 10시 10분쯤엔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범물동에 집중됐습니다.
1: 네, 역시 어젯밤 대구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신천 동안도로에서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이렇게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차량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가며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 이 정도면 물폭탄, 물벼락이란 말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0: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비가 50mm 내렸다고 할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3: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4: 기상청 예보
3: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4: 분석관입니다.
3: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렉스는 건전지
1: 오렉스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데요. 중부지방은 200mm 이상 오는 곳이 많고, 남부지방에서도 150mm 이상 오는 등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인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진천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자분기점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서하남분기점 1,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계양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부근 갓길에서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일부 구간은 폭우로 인해서 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침수 위험으로 인해서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인데요. 동일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유의해야겠습니다. 세찬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필요한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전해드릴게요.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Earth, Wind and Fire, Reasons.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FM 94.5MHz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강한 빗소리에 저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주말인 오늘도 곳곳에 극한 호우 쏟아지겠습니다. 하천변 근처나 지하차도 출입 절대 삼가야겠고요. 교통안전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스앤뮤직 토요일인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이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말 뉴스앤뮤직 문자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도 선물해드립니다. 청취 조사 기간 맞이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은 뉴스앤뮤직이다. 필요한 정보들 잘 듣고 음악도 잘 감상하고 있다. 공이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된다면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신청곡과 함께 응원의 말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arry Manilow의 Can't Smile Without You,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고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다만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를 방금 전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에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7%가 하락한 52,146.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01%가 빠진 7,457.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4%가 내린 25,520.2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빗길에 출근길 힘들진 않으셨나요? 뉴스 앤 뮤직이라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8920번님. 출근길 보니까요. 배수구 막혀서 이 배수 작업하는 그 작업 구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고 웅덩이도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이른 아침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전운전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하셔야겠습니다. 9772번님, 7865번님, 3025번님, 6343님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이클립스의 소나기.

7시 뉴스앤뮤직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데 대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충댁, 붕괴 등의 우려가 되고 있으니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과 야영객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위험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출입을 통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5분쯤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녀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40대 부부인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들이 거주하던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살과 8살 자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1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걸프 국가의 민간 인프라까지 타격을 입는 등 확전 양상이 지속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1로 전장보다 4.5%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4.5%가 오르며 배럴당 $82.49로 거래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커피 쿠폰 이벤트는 8시 뉴스의 뮤직에서도 이어집니다. 8시 20분에 저는 다시 돌아오고요. 7시 때 이 시간 끝곡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한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
5: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에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중부지방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축소 약화됐는데요. 강원과 경기 동부, 충남 남부에 발효 중인데 호우경보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습니다. 기온은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 20도, 대구 23.9도, 광주 2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휴게소 진입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줄포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하남 분기점에서 3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하남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일산 쪽은 하남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난 사고도 아직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3차로와 4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7: 네, 먼저 호우 관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부 순환도로 사근에서 마장램프 구간 성산 방향으로 전면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 예, 그리고 서울 성동구 가람길 역시도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곳들도 있고요. 이렇게 통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오늘 새벽부터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올해 처음으로 호우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6: 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전 수도권은 호우경보가 해제됐고 강원도에만 남아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서울에 그러면 이제 비가 약해진 겁니까?
8: 아,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극한 호우가 내릴 때와 비교하면 한결 약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의 시간당 비는 10에서 20mm 정도 수준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비구름을 보면 서울의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경기 남부는 아예 구름이 갠 모습입니다. 구름대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고요. 강원 북서부에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전역, 충남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의 폭우가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서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면 피해가 더욱 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서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다가 현재는 주의보로 하향돼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7: 네, 그럼 앞으로 비는 좀 잦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8: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으로 비구름대가 약간 남쪽으로 이동해서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강원에는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는 150mm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원에 조금 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은 계곡과 하천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7: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된 뒤 YTN에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6: 네,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9: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뒤로 물에 잠긴 건물이 보이는데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9: 네, 지금 이곳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원래는 마을 앞에 있는 도로인데 물에 가득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20, 30m가 넘는 구간에 걸쳐 도로가 잠겨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깊은 곳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새벽부터 점차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주택들도 함께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한 주민은 주방은 이미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대로변 역시 도로에 물이 가득 들어차며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6: 네,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9: 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이곳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하지만 물에 가득 잠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6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주민들은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 끝에서는 소방과 지자체 등이 도로에 들어찬 물을 인근 하천으로

0: 시간에는 배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탓에 쉽사리 물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물이 현관 바로 앞까지 들어탄 주택의 주민은 곧 자신의 집에도 물이 넘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일부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1: 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겉보기에도 쏟아진 폭우에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위를 살펴봤는데요. 하천 수위가 교량 밑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높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 바로 뒤에는 통제선이 쳐져 있어서 이곳 아래로는 내려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 길로 추정되는 공간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또 이곳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도 모두 물에 잠겨서 언뜻 위로 보이기만 하는데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이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네,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사고가 날 우려도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나 통행이 제한된 곳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3: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릉천처럼 수위가 상승한 하천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이유로 통행이 제한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을 보면 이곳의 원당교 지점과 서울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 경기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의 포천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며 양방향 통제됐고 행주 1교 하부도로 구간의 금포로도 통제됐습니다. 또 이 일대인 경기 고양시 능곡 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구간의 행신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공릉천에 있는 제2벽제교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게 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2: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5: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 반기성 YTN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5: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가, 그 밖에 은평구와 경기 곳곳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2: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0: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1: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자체로도
2: 이창호 YTN
1: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속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0: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0: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4: 앞으로도 밤사이 강한 비가 자주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2: 장은철
6: 가지고 봤을 때
2: 공주대학교
6: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2: 교수입니다.
6: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5: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2: 쉽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6: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8: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9: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2: YTN FM.
2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 남부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광양과 순천, 산지를 제외한 제주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밤낮 구분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통제 구간 짚어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성동에서 마장 구간 침수 위험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에서 수락고등학교 구간도 이용 어렵습니다. 의정부 방향은 성수분기점에서 상도 지하차도 구간 통제 중입니다. 동일로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차량 전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에서 화도분기점 구간 정체고, 양양분기점에서 강 구간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하남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촌에서 판교 분기점 구간 차로를 교대하면서 이동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에서 대관령 7터널 구간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주말 아침 호우에 따른 재난안전문자가 연신 울리는 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침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반드시 서행하시고요. 주변 곳곳의 안전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 첫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입니다. 8시 뉴스앤뮤직 7월 18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곡 전해드리는 동안 전달된 재난 방송이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 오전 8시 2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유형은 호우고요. 재해 지역은 경기 포천시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을 기해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야 하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 또 물에 잠겨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매우 위험하죠. 접근을 삼가야 하고요.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 공간과 축대, 옹벽, 담장 등의 위험 지역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를 하시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불어 이 비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 월요일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화요일, 수요일에 또 계속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렇게 호우가 계속될 때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시고요.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이나 계곡, 하천 이렇게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축대나 옹벽이나 담장, 그리고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유의사항들 우리 잘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번 또비 피해 없도록 잘 지나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는 주요 뉴스 통해서도 자세한 기상 상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다양하게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신청곡 있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입니다. 스위치의 Love Over and Over Again 그리고 Loving You.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앞서 흐른 곡 Love Over and Over Again, 스위치의 음악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드론 뉴스들 살펴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용마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용마터널 내 차량

에서 불이나 교통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됐고 서울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 수준으로 약해져 수도권의 경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중부의 폭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하면서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죠. 특히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는요.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6343님, 노량진에 비 많이 옵니다. 4723번님, 용인에도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빗소리 거세서 밤잠 설쳤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의 기상 상황 어떤지, 날씨 상황 어떤지, 우리 지역은 지금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넣어주세요. 노래 두 곡입니다. 이무진의 비와 당신, 윤하의 빗소리.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에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는 각각 침수 경보가 발령됐고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 사이 강한 비로 수위가 상승해 한강 홍수통제소는 4시 50분쯤 목감촌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도 내렸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 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와 도봉구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산사태예비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소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경찰이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가정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39분쯤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이 들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신고를 토대로 비명이 난 장소를 찾기 위해 아파트를 탐문했고 사건이 발생한 가정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지 시간 18일 한밤중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큰 불이 났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 첩보기관들이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기뢰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폭발은 이란 현지 시각으로 18일 0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인명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권인아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치현과 번님들의 그땐 외롭지 않았어까지 띄워드릴게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

0: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더 거세진 곳도 있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 시간당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서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는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포구도 입산을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고 증산교 하부와 행주 1교 하부, 가람길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성동에서 마장 구간 침수 위험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에서 수락고등학교 구간도 이용 어렵습니다. 의정부 쪽은 성수분기점에서 상도 지하차도 구간 통제 중입니다. 동일로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터널 사가정역 방향 입구에서 출구부 사이에서 차량 화재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면 통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새벽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 홍우 경보가 내려지고 올해 처음 호우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2: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호우 경보가 해제됐고 경기 포천과 강원도에만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서울에는 그럼 비가 약해진 겁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빗줄기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시간당 10mm 미만입니다.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비구름을 보면 서울과 경기 서부는 비구름이 약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경기 포천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강원도에도 시간당 40mm에서 50mm까지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반면 경기 포천에 호우경보가 다시 내려졌고 강원도는 철원과 화천, 춘천, 홍천에 호우경보가 유지 중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대부분, 충남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